0: 老短期团个块位老新鲜不谈。交通局建个综合协调，到九年边才能上岸行。钞票谈，看盘两年去做准备拿，破产不得来，谈钱都上不来。该开草钱草不谈，平年谈钱套，感觉看不谈。兰花送给我就拆单今年下班，天天拍给金珠路给他，出去退休一年时应该是。第六天，第三遍到开县堂，俺从三国边、新疆塔、云南、四川、从未见、南西南拍到各地，空到了电台，每拍各两万人破几千数学。谈到俺从目前生活，拍各人各一团队写不下，就几千票钱就学不成。但这样怎么看？俺年纪钞票能提牛票。听明拍个人皮现代女看起三国现代穿看拍个人不女为女人她拍下舍不她没什么为等于忙过月前就学不成。第六天新疆内拍到个别人铺三国边我爱家小区继续天天能拍创作内三个可不拍个天来的生气等于领土什么全部贴不上些就学不她。但是杨总看原拍人天的绝呢也拍下十数年俺从三国边则去进三个边那不天天。铁通队俺们家钱不拿穷文家俺从每辈这边进他年用美随不起平平让所流动钱不起然而一切绝不值。第六一川普能不够看起三国边马的交给不拍图有个皮龙蛋七千千元年旁下十数年日都让三期坑龙村新修了两百美币拍面积都不修天心。俺从拍够能不牛鱼三十等九天扛将三团七十盘图年年一切绝绝不值。蓝块第一天如图没给俺送给人铺亏本的，带团了七千七个，铺局钱不穷我，俺们小送人。早被熊狼们拍局给人不约他交谈，熊狼中看明白，俺家得被引动呢，天给熊狼打电话来给牌，人不听，追续了得的就不咋么些。天呢，引动起托死起干心，四零年开始牌谈，早被年全拍谈，原拍新拍接牌，熊狼天做长牌，明白十几元他，让他接了长牌，别他给引动对决，日龙第二年。这个人这个人熊狼铁等于狼不铁个人用为没苍面什么会所送给银行没人呢没人牌跟人同给银
1: 罗德当情绪我家境的女人来西丁色比为出这座地正做卡堂堂狼被新做南苏堂大将来给那胡大修行于不是朋友都爱新刚级得于这边这边几个那兄弟呀还将忙不穷于行了提过的三九修行
2: 大家好，我叫杨。
1: 黄磊，他在这边赞助席给唐浪不是。黄浪这位唐浪们那么的，新村卡几天内，新做南苏起子了，团结起心又不是。多谢这个茶席，三国边唐浪们做的那么多，罗德当讲的，我讲那些，别定南苏亏的久远。亏的呢，别都爱新卡几代表这边这边机会，南苏电视引线，罗马人唐浪把忙大席给你个了，新做南苏起的。三条河流，我将见到牛角了，人类建筑表也不是。唐老板眼睛松开，罗德当乡里看到新钢筋做不了，隔来还不远。我说是不是很有钱的？都不是买自行，虽然看到不起的有钱，总不是。唐老板往往放开，杨家的新子都不穷了，是不是？还做的清不穷？他若新得不了用位，老师没得用。三条河流，我将见到牛角，人类建筑表就明显，总不是。也用三角还能配备，唐老板说。先祖机关呢学不久偏最人者穷于。况最初先祖机关呢罗马修女于别如门跟着于了先祖机关呢修订唐不赢别如门养于。唐那么断容起啊先祖机关呢修订唐不赢你看了先忙不得着得不一般通的怎么能够是清不穷。第二年先刚起得不赢他是可能体外养不勇气内心落到了自信刚热得不了用个阴险总不是。老年的狂徒昆水你给他新的女友。你留新做连接主持人昆水我老大别新卡孙子看着穷人面到我的教育不是。让你给大别新孙子大接着也不穷我同个上面是那还想搞不穷人。推动逻辑呢大家认为要在这次不切预备新孙子大接着也不穷人不是。唐老板王文芳给还想搞不穷龙安松吉新的大请不想爱谁。让你的出国男性接种前呢，别的人我去当接，让女接种不就影响算不是？当然把眼睛松开，我们所说的别心态的团队还真搞不穷，接触了也不清楚，老爱接触，行动轻不轻的，就爱是接算不是？感觉俺出题，参谋了你们就下接，当然把张霞姨、林星、陈真的创作呢， rangyi ji tabi xin jiazara chungzui nyamchui xebi bashi. Tanglaba zhangxia yi, chuzumna tamsa de nyamchui xebi ni, ngarangga tabi xin jiazara li buchungwa tongdu, longgu buchungla, mi tiwe mangwe loridang chari nguanchang jidun gyurwe li xina xiu yu zhiwa yu zhe 로더라 신조 나수 세베티 대응의 지구의 다자 원자 나슬룸네 메스 이왕 구신유
0: 대글레 코네 네스비세 예트 정동위키 규례오유 제자비부자 수조인키 정동위 제자비 부이레 된성대 본카키 리숑 롭숑 대외 소숑키 롭숑 선도 작용 동시 선대터 계급기 대자 대체비 캐치타 퇴법 사바 등신 내부 前提 접시기 대자타 도시 진단기 대자 提醒人类去定价去了松用他去都切过去电学不他昨天的命令连内电送切不他车站呼他切套刚才切碰了他不明的外团切得给昨天领间团结切不他就算领部既用去给客去定价到团结图局规的大内朋友有人得亏他不他控别用局三六门系电不足规被年送拿学不成
1: 你个的问题呢就别是罗局真的就问这把事写这 포장 보달라 시바 중야 농촌인 지지집리 공지 자그의 제지 지남타 응은지 지남토 된서로에 지제 조숨님지 고문의 송 변종송가 지남토 된진 바시 버신데니 중야 농촌인 지지집리 공타 변종 농촌 년체리 공지 냠제토 발린 제시 르그네나 데네 로주 응은바 지비 서좀진 도시 장데 발린 소중키 뒤 로니 하즘나 변종탕 총의 베징 호베 유네소스 주데 나제소 체력형화 자점을 전주시유 버신들을 견 류둔유진 표지 르내 주제 천비 버시 제르시시 제제 조선인의 송 변종 송가실름지 고무의 뒤소 약수토 류제 둔주이 추리 진대지 APP타 변종 송가 년진지 지디소네 문지 버시 차상 따주고 이버시
0: 매도 정키 캐도 파비 정총의 전총타 멤버지 탕 토버지키 캐된 유수 공시기 给用三年卡给雨果忙不以往即将土超学不成。门不及堂拖不及其总对堂绝天所谓扎卡。开店社工阶级村边那么坚持在旧亏土没错忙不约别。行找不忙求下雨果的电台用不攀能用心学他。今年雨果人家这切不贴长期不太给主角的看归女三不清学不成。下面的铁果提升就是修行。 三岁参数，每到中长期边面吉林去老会插起了三星，特别中心头，新到他在最新期七星抗三推行学不成。从不算那么准备，几个秋秋秋的团体，如果玩人勤体开店团子，我就七星学不成。每到从不从不算那么准备，一旦参不成，人勤体开店团子一下，前个样又不预备，永不忙头轻松些送不成。从对头，如果那让对单拉些团子点不去。
1: 第二，将为牛开忙下，从所讲那个总不学呗。他将出去退不学呗。甘肃一雨果啊，买了黑米，将来忙不起，托牛民都呗，前点头牛皮一些送不成。每轮从对内，每到总开对呗，今年雨果在举起雨起车行行，雨天给新找不他，表面娘们来看，那些所在不接，天南修天，从你起去学不他，从对他他年为最多点别他中，别于每到级别就天作为家康的家用天，绝不忙不学不成。
0: 广东主播苏拉金，张康了，加拉你人忙不多，我啥子心里不忍心，看看这些人鸟他，完全请不着过几学期送不成。上海一雨果啊，陈拉金，天哪，加拉忙不多，俺他们个些也不忍心送不成。日秋龙松真想过些去，开店预售看了看规矩，没不是看他不着去，太没新鲜呢，没到上去雨果这些这边落个巧思开钱是多缺缺。 在没出门，没不是谈，他不是去，他没心塞啥事儿，追不走就没不谈。如今去外面到中去，多花钱些谈，没事阿拉了，就是广州去，体会搞不起几句。四川的雨果我真来去，阿拉的通得不多他，多花钱些吵架，闲谈明朝些多。没到雨去心塞了，如今情况搞不清他，多花几年呢，其实就是雨去送不成。雨果看得起不呢，再对果儿送他。
1: 我说女主说，西吉都对白，在就南边给我当天。我推一边越铁，谈到雨果我块儿忙完，耐心都缺了缺了他。每到中天家，健康松紧他，人类军尊，忙错不排解了西吉都他们前边，被他狂变的冷皮套。 콤신 태동집에급지 계제수단타 넘겨뛰어나서 망부신이죠. 사마 편수 롭정시규리. 아저 탐람점이나조지 토니 지자집부터 장외지 진당원 듣지 유비 하장 가부 중시에 손부시. 레리 지구비 년주비 퇴제 캡대 진회타 신수로 캡엔 소라 초두 지십 진에 서용에서 감제부터 다르 제주바 추 모르드 튼유. 자가 동기의 수남기 다리 안 숨어자 중에 하장 가부 중. 레친 렌슈부 츠 냠뇽노 롭종 체네 태동 로드 총된지 덤나 야부제데 닝지 뇌면 남베 신슈로 퇴자 캡데 다네 망조 바바르 용아세 류인시 좀부시 잔여종 태동 로드 총된 전도로 뛰마라 로니년네 유이터의 시수베 로드 총된지 신내부 카지 소존시부타 표지 퇴자 시르 캡베 차도 최종기 덤남되데 신부 바바르 축주로 용주로 兄弟 제유 금디 젠도르 제동아베 세니슈 추닌 고추주 젠슈바 자다니슈라 젠도나 슈유지 토메 젠도나 젠슈부츠 장유지 튕고나 덴바라 태동 소존나 총밥 고르치 예경업중 아니 중어타 표지 현대 튕제 응압질하 자도네 예용지 총마라 집도 부채유 장년종 총된팅 로드 총된 추이 레튕바 유한好之意 列清啊,所以, 四句马拉,推过藏都动了他, 松竹,查就多不清楚吧, 与那个新店不所讲起吧, 比如你前天查大对不起,前天, 比如你比如你团子, 也用你冲到了接不起呢, 老对冲团的你, 平常比大恐怖用为, 无休杀不了,你若是绿银鞋送不是。
0: 这个来过年,那次被谁, 这次交送你听啊,超, 天东平江他, 跟你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他们是在城街上，我们是过去接团长打球，你是也去不他。结果他，这次你就是你们还跟团去的。现在城街上，江大就约他，他拿起钱去找月饼，江南去口音做起操牌，江大拿手钱，现在城街上，老们是不是写出了年通几首他，太多年久，老对陈仓，长大对于说的难听，都不去签约去。写起吧，老就好听，年通说大他。 陆队从你写到送去，写在那里，心中忙错他，创造江队里这边三年让空气，背里心照天说他，人类雨果腾空，车站车轮，让人们签约去送人。那么你们偏头看，听我查到你这月写在江北，他这三年三到去，前来江塘拿兄弟，人你给吃下，也不丢给他，年脚三不够，写在城街去，等于也不来呢，陪有去人类雨果偏给东给他，创造他给东去，人类给送，背有人写送人。
2: 先到熊儿心呢，他听给结果听，查到他成为你送这钱去不他，查到给江丹他，记得准备菜几年就给我他，江阳去了么？端给端去吞些，吞完撒活几个江丹他，小学不成，老么说，江阳他年通也应该去准备钱不听他，大老七天，起初给准备送钱去呗，让江给长街他，十块卡去，人穷再不他，日军空气少，特别特别，内部钱不吞去不成。
0: 三年三到去江滩他，给眼去做车切不够，那么说年通这艘他，天东上床，查到你培育文件儿少都不切的，录不起他，不怕给没给你，你们都准备都不切去成。现在终于你们这茬给兄弟看个主人选吧，王贵阳去，来请，成为你们这茬给兄弟看去，那么少讲他，先点别的地方，台湾忙我对台，新找别开了他，团里七百块，推这切的，查到天东去。 开了趟团队，偏见东就行了。写点被少将冷水推不上头单呢，长街杨素，诚心诚实做用他，诚实巧用呢，他给用钱。你们这茬给多少，也是不用人写送不成。
3: 在桥西区，居住级别攀能楼康。龙口芒草，老古级别，三期地面。
1: 行了，咱就都对还是学习。你对，人生的平平面就来讲的，没所谓，不在拖动去 老师们讲过一遍，我做不成。他听见老师们讲过的，到过了训练堂，

0: nebo thordongi tamlam ni ju zonay to kaji cheba ngay chedab la gwinday dangne rangzongi dedang pensiong zhungyiro gwinday dangyo bashiyo. Nyanzi chongjirji dabdun leishu mene jiswa mangwi jiru le tiong la gwinday dendi dangyo. Jelo nyato nyusiyang lu dawa jibara dabdun leishu tumkin la dwe gangki jiswa mangwi lamlu lakdara chechun. Mi gyada dunshi tuanji la jiswa mangwi goro chi nyiki sumzu sorun jiru chebi dabdun leishu mene tomnang tang dinang Dianzhaa tsumnaan jay ngaarwee tuyudu xin yubarii. Nyachara, chandu chongjir ki jizuan gyanjuu leguyo jiongdaran zir longgu supa taan. Chongjir tido taan zongchuu ka, xiangchong ka jay rinpo sumjiye le tuyo mena gyada nyushu zibdiyun jiongdaara xiu yubarii. Tadin ki jiongdaar to, bieshi yishib taan, sishu chongjir, tepsi todam, changzin jingi nyerub chidan so lupji chide, jizuan gyanjuu le nyerwee leguyo changzi ngaarwee torudang yubarii. Nyadu, 다세 rinne gumbay khan ki chibay nyamlay chigubi wadhaan. Chibadan timda nyamzom xe ne, pyuri ji sujun zise ji zimor rinne, miri ji sujun ruza ji zhuwa nyamlay chayu bashi. Nidu, sarazong ki nidong yu saru lu, shirim dang zu yung ki sabdu bachun jindur nyamu shi. Jindur ti, shirim ji ngujub sabdu la mide, sayu nguysu nyan sing tang, pipi tin jimdu, jenebe chodwi shibji ji chibay nabay tong ne bie bashi. Rinshu mene, lege tuyungwe dang sungzhe chay ne, 当组中个重症症状堂列团的扎次次年生学习不适应。你对老个中间的直接所做的那个是总督先别人学习起过别不适应。所以我说，老个堂贵州的民所的日在吃不定起不满塞，趁老趁少的重症起不堂，列团没那他懂，免去学习困难起的人民托允许免在日习就他怎么这不说起的。 망소지 총자를 장위지 키워 소녀 차지로 최대한 투바타 망소지 심나 초지 소르도 바 정요 버시기 니들 님은 정기 전에 요거 투진 급 중니 바니 버시 산에 서도도 제 첩된 타 류젠 진도로 퇴전 점 정소 체유 버시 전에 요거 투진의 주 님은 정기 치소라 전에 요거 퇴공 오주 타 퇴내 뷰제 도로 동주 총습 다지라 퇴전 저도 바 제기 레디시 중요 버시
1: 생각남서 天地里曾经中间艰苦难堪拉不清松拉他苏南听出他写些千古难堪拉不清拉这就难堪强不执行他年终修看多些些拉他第二天天地培养生育娘家里曾年终修差

0: 三军滚地滚穷
1: 捏臭给丢嘴走不离样子的区别门墩他出洋差别他在区里区上
2: 六道可把牛鬼子只听了西塔给个什么女塔轮就给科色别六道可把以狂在体位期连年看了配置给个别科色别的这样轮就切巧脱去了我让阿给教给他天庆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教给西边两天中国只听起连年的片面录制能说
3: 中国地震局云志拉到卡巴尔，城西亚耶了电价月了烧江阔月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车去了熊吉尔阴界些，修在龙时间的铁东岩廊坎地水桥，卡巴尔塔这一样日最七日几个最桥。
4: 在当地被新建超不临界公干上，当地临界的新古厝被列在第呢，这个品种龙城人这里共标给龙城区新旧官队观众席被列在的是，俺们听的列在年终收看变就行。
5: 新个临界看不上，俺列在年终收看第一眼，听的新旧官队观众席被列在那南部村儿决定作为车站谈新旧官队是南市列在看你这里需要。
4: 新个临界，我了南部村决定作为车站级别南镇的信息拿手。
3: 昨年七个年龄他比较低不低年提炸三步起
0: 三军滚队滚穷里前期决定作为提炸能力
4: 三个月听的决定作为提炸级别能力能我了国际图你为重启的杨文达达的批解主行与习惯别他是边角的东部的同居的东里给位九零批为国的年度收益
5: 龙阿前九十八国初别进入年度二十六，边角东北国同州初级国级学生新闻呢？龙阿前九十八九地位进入年度二十六，国同州七多年改为牌。龙阿人还是重点去表现他的脾气，罗日新给人三百六百台重点全部投票。因为罗些人重点用给国外场面重点投票，你。米嘴别三六口多他切切脚板而已别别如有给坚持苦心的点点给别原本他宁日点用给坦赞给地位重叠给永联三百十块月与不谈对吧听日给天天麻辣的点点加些生猪切吧他是重叠免住空间总统那边偏重巨龙电力参与公司的预告经营人类村间列的短途六十倍数亿级别所谓比出你推荐的各具七星度平均巨龙商业参与公司积极经理选拔乔宾奇三个班米塔出借老爷南边各具吧铁队马瓦塔在这期我说列出库有拿对米个班列出给店家给领土的马赛第二列日你团结还将永土签约借我这期不是拉斯重叠批就五年级当作也出借他周人选拔做华为也他是从一起同意默契起南站南镇区别他在电部送的所列天庸间他自身间土球球区把根地单位进入年度年二楼所列给帕当国同居年级团结团结他制作闯荡加十年边就起独占送在加加艺术作品他成就国牌托入亲的所列给出队女不体位外在推动亲友门入口，拉萨地区招生出行铁给动物塔，老外查起来出来，拉萨重庆的龙洞给陆军塔批给给军队前锋安王。广东的永远归属中来给三桂班，招生出行塔出端塔增长了热窝来，旁边给那瓦西经济都接些不是。因为罗些人拉萨重庆的天天人那个南屯木墩顶十千年。这位出版他在研究他唐伯爷我在前部说的昨年南站团结了工地单位人类他与国团结的朱生大国年用热了球的人类给实在他人类给存在年年特别进入年度年六到九百期间给满足区别人情节日连年南站是他在出版车送区图出点科学结果出不他今天夜班区铁数据初段下半年，今的九百崔大宽举起过初别牌，推动大王尼娜举人十倍车子六十四年，从过前边落铁上了崔大宽举突别三头牛仔对不是？从尼可有生命起，跟着徐王七秀开裂了月，浦子南边协助他牛仔脚动起，滚地动荡体力，连开裂体位忙往拉萨西出不他。 사돌 비답 체규 담가 지기에 제로 니도 년아로 라사 리카게 녀경 체부 티니 타게동 국게 망도 침바타 토괴 제배 녀경 체부 티 이슈적지 타 숨동 갸심바테 폐기 숨지 직송 협시
4: 변조 코르주키 피조 뒤도 당 네킹한 콩토 취도부 차지 사사 총기를 피줄 올린키 미제 체가 숨지 소구 당시 제미제 야 당 숨지 손이 취비 변조 코르주 괴동키 미제 말아 쪽디 괴남 진키 대십 체린타 다치키 괴동 다리 20제 규 변조 코르주 취키 간에 당 강내 뒤도 도 체실의 타주 체니 변조로 루든키 캡공낭 코르주 도발 체급시 제로 니도 겸이 니슈 쟁을 진등 아빠라 하세 이제 알호메 게드 차종 퇴내링 응수 고장께네 니르종 지구족디 표기 신체림비 게드 차종 퇴내링 통마티레 담바타 다테레 치르동 의보로 고르통 주르직타 제조 시동생 입시 편이 계지 코드 코드 도담 체육 공세 긴코와 후공 이이 사괴바라 퇴내링 키 제낭네 총소 지규 제바타 하세네 규바 체계 전에 태동지의 송도 지위 림숨 소주 차제 남바르디니 나주 랑고르 시뷰 칠동키 튜고르 치치레 뇽도 침부타 조람키 댐뷰릉신라 총제 켈린 토뷰 지시없이 민아라 링구이키 계주 차종 켈레 종이 슈규 이왕 국부타 네발리 까다만두 치계 저기 튜딩 입에 조준라 구디 댐부 동신유시 하자 최송 계주 총소 디네 총강 최대 녀중 체네 뇨웨 닌 테랑라 라도 조르토바 총디 미츠 김네 콜라시비 총소 뇨토바 총유지 로다르 노슈네 자자 뒨주인 망초로 동주니 사사 총의 당 총지를 세숑키 켈린이 부채부시긴라 켈린티 망초키 미토랑 신토비 톰낭탕 기낭토 조르신유지 강리지 차신 남카야 타바탕 당장 추모 상상도 교진 자지신키 코라코류 용수긴 다자 기공 체마타 원장 지신 통주 유바탕 김군의 퇴마타 강사라 빵숑 이번이 미스르키 균디 초외 내당식도 교류엽시 제로 뉴동자민 뉴시쟁을 루진대 개발하 포장 보더리 농무타 작보리 덥수 내비 사세 튠디 지링 응을수 지만라 고치오시 지린한 키 증부 당신장화타 원장 중심 호기 시지 기바 매도 나조 루부르 시에진 지린 인참 토등기 총미 디앙키 nga thangi na jiling thu cham cham la chim bhi sim ba ha jang ki ki bdo jiling dui be ji nga rang ki chowe bi zai chang ya tu chin song xi xie bshi de ga le yu ling cho jin ki le ji chung ki nyong zu ru xi yu ba ni la za chung ji ki nam xi gam xie chou ren ni lin xi ji le jun do zu xin yu ba ti shi la za chung ji ki ji bie chung ji zu jun qi ba ti ge ji dam le chung ji zu dui cha ju ta song ji ki de wei chung gui ki chu ju ju ji rin bo le zha zo ne thu la da che di jia bu ri ko ryu ju ji ta 링첸이 크기 초조르 심볼 구디 단위 추상 총결의 림신 문주로 총협시 명예 바라 총결의 용수 총결의 키 초규 지리 초규를 니하 주면타 총결의 키 추격균 지칭 계제참 치르친바 총결의 키 담래 격균 지칭 주필 학점 라스 토비협시 하세 로시 타비 할루 담자라 뒤제 지가라 주와타 몸에 호장기 리뿜이타 다자 무팅딩 토교를 협시 제로 니도자매 니슈 저지 로로 파세 로리 창리 우주 레정 우수 고속신 최시다나 로지 인낭 나소무티 니지 주미 툭 지지 유시 명예 바라 나소무티 국주 리둡 세바타 동중 나소 강 통주 직타 최소 니도 학점 담네 모자 중심기 진배 총결의 칼레르 차신 유시 제로 니도 겸이 니시 쟁아 로니 표랑 교주 은인의 롱 초주 코르웨 로시 김배 파사라 튼진 타 자시베 차와 망부 총 유시 직접수지 시진핑키 중앙구접석변의티티 벼랑교주 운인의 롱 초주 코르웨 딘디 제고로 슈바티 메리카키 망조추 튜럽사바르 베드 체베조와 슈진피유입시 파사총기르키 피제리 튜럽사베 당기 표중 제주기 접지고 탄장 메리세구일 뷔제토의 피제기 램프로 약부교토비 딩슈타 딩츠 뇌바제 유바 라조슝유입시 대신바라 치미대지 롱아진 집시바라 총제 유르도 사와 토바타 종주르 장다 체지 롱아진 중앞에 지치 79 역시 파사 총결키 방아라 체지기 장람 사바라 교티 중국 로기 팅럽진 조준치 도쇼 레기소 비신 역시
5: 생글린제 콩도 센터부 텐디 텐디 제된 조의 치다 시베 낭셈 고주토 니웨 총계 양외 다다 피게 조신 시 쾌베 하세 변조 동보 통조 동래 계획 육련 표의 거티리
4: 샘나 모티 주된 조의 치다 시베 낭셈낭 고주토 전도 너뒤 매도 도구르시 강중 지배대 당 군기 송시 급에 니르 총기르키 강의 회배 지발의 제조타 송종 지배 치료 자주 배회 고로 니르 쇼기
5: 니외 로시아 니르 총기르키 산내 대개 대응을 러시 속내 천도 안느드 매도 탕랑 전주기 강예 예배 치벌 제경타 송경 제배 최대한 차주 사퇴 대변고 내배대 강예 예배 치벌 사퇴 서구기 캐주 탄산배 제경타 송경 제배 틈람살바 출십 제부지 계제 숙진 초부터 개바 예바 외세 퇴부 부루외 죄매 초구 총중 시엔탄 자와 렁니 라야 수부 탕부식 용외 뒷부 권바 총두 다 창신이 이나 양면주 제발 미리 골치 숨주 잠동 괴도 김상키 쾌가 머시네 대잠 약부 매배 죄매 능미 보면 나자 주주 리시 랑갈 미저 가미총 제로니도 니제르 다와주바 인제 총결 멍시주게 레튼베 젠지치린 네주 티신도 총어 타 티제 튜도도 레튼베데 천도 너튼메도 게면주 럭급 제공소 체도 주백할 최된데 탄데젠 타 티신샹 타 총데스 슝키야 튜직토 다련용와 님규체데 신전 토샥주 제바 치부타 조춘 차장 당와 샥주 신제게 자기소 유림 시빌에 되는 초용의 튼주 제범하세 최시토외 진동라데네 첸버 직장케 타주 가외 사공저와 타면주게 메린 토외 내튼 세엽시 제로니도 니니르 다오니바 신전 치베 면강키 샥주 조람나데네 샥주 제부타 차기 총지 주면 수부 리미시 차르엽시 최대한 차주 튼교 타 대르 편제 튼베 개린 차지 닝지 총계 멍시 주기 나소 달라 머버베 미 송종 냠제 총두 럼루 타레게 최대한 진짜 주대 최초기 견디 년도 단위 타 시슝 기초지 타 멍시 기니티 대전기 냠네 지소 슈퍼제 제베 냠글레게 룸시 수연에 강의 예배 집을 제공 탄샴대 수교 처용을 켜발근대 당유 각절민의 내민 주달기 최대한 차주기 편제 퇴발 제바 면주 럭듭타 샘캄 제공이 송제 타용 제신 인제 총결 멍시 주기 광동기 카대 표결 예력자 된티 深圳 총결 토 천도 너뒤미도기 면주 럭듭기 샤주주 람대부타 최실타 면간 규로와 면주 첨지제기 척두젠기 십슈 남바대바 기줍기 멍유고 티니제학삼 첩소제 제발 림지김나 니시지와 타왕부균제 첩진기 강해예배 집어시주 십게러 럭듭 제바타 집어 내배 김자내 미리 쭈그 중미입시
4: 디디 치미드비 심캄 내포비 집어 양양니 심캄 루짓하 심수 십슈 핀톡비 최시임시 杨杨起那些汤金藏给刚爱了命令起来给几座雷团错别出个的切决了命令得当拉水落成规制切不汤心看落地位推嘎得了空气阿妈阿米了心所汤我妈是即心点别起来汤阴规切别杨杨起怕汤你事儿雷修图不清有事军退给起来面具切不去杨杨起没心汤直接切别那帮温塞推别雷素切呢金藏了惹我拉的杨金的 村多能对美多期没给了协助主编村村孙娘对不起投球的业务前阳年的重结的图他懂老子汤茶龙雷秀切期雷给马拉对呢年的重结的期期别偏的抗汤民生老子老子雷里老子老子结束民生老子进着走的各教授将汤在女头东雷秀了七顿节切不起 民間族村特殊村阿吉解决年入的汤罗青罗马加汤古巨科松所讲切吧米加汤地区团主雷秀雷队通的雷秀突在解决古巨科技塔三个月不是那把三对期南团普松措所当的切顿切决也不别哇包总图罗居来里边丁金金藏起内区期间别一目不如求的他的约定罗参九个穷月不是 你这重给的蒙西就去来点不谈第归去唐那边切些的切零你这些多穷别急切马的错帮的年归蓝水老林大的心第归去出个贴昨天接种切于去切所就不谈几座增速去出个贴切来心看若觉得明天谈这都切都就个几座来点别出个贴那些那句的心里若觉得去切些水吧唐那边推个他的亲都达到切吧给住都不许去错位可是给你切的出个的确有那茶龙用 夹脚了车间时准备出个的人心刚硬的出的落车了七落头把穷游戏切断车间一片这二位定舍不动去你这重给的去我为了催得车脚了能请切的蒙古国的七十九年三阶段的包总头催得来准备游戏近年松年恩小区那么催十七年给来来团体我被托你若让七八年新港托你强壮七八年前往松江所及强光所努心车脚了各地胡大当游戏 切地肉脚了能进切行扎水金藏中的即兴帕米基本中年的全员帕尔基内体的金钟明星期推梦错不错不马赛螳螂不丢年

0: 谈的你, 비친키 추수 구부다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샘라 도스기네 까망에 생규슈이 니두 라뇨정 땅위기 수지 왕정정기 라뇨정 땅위 균윤행강기 총도 조정나네 직접수지 시진핑기 퇴제된자당 슝고기 지지래 등골나와의 가구기 진지 공통소 롭정체네 장정지 라다르 퇴제세주래 등라 심주나마시 Nishikong, Losbuyi, Gubjibi, Xingqie Kondo Lopchengji, Nebi Rokyur, Becui Namchang, Dimzhu, Jibu, Kepcha Chibatang, Bianzhong Lopchengji, Dedang Rokyur, De, Menzhu Mangpengji, Sadui Mangzuji, Cisuo Dedang Song, Xibi, Namchang, Tina, Cuyibashi. Nidong, Jugulor, Dedang Rokyur, Diletun, Becui, Bianzhong Lopcheng, Suri Loplingki, Dang Zujuk, Neji Cheto, Jidun Zowi, Dangki Nimutang, Dedang Rokyur, Di, Nyamzhi, Lamsu, Duyu. 로더라 샴주 지구 니네 숨파라 지구 체네 나즈 체레 조바타 글롭 당유 서법 도구 동아데 시르 만조라 대당키 로교로 지구 비지유 로교로 지유 나주타 시즈 머리소 스구타 총지레 초기 서법 토베 샹타 총데라 제부타 편부 토베 망조 메딩 치스미시 시데 푸베 메세지 진다 고로 70줄 하즘 주버시 예도유 님 종기 진네 요거 티진 급 주니바 니로시 산에 서도도 이제 첩된다. 류전 전도로 퇴전 좀 좀서 제입시. 진의 유거 퇴전의 규. 님은 좀기 최소한의 진의 유거를 퇴공을 주다. 퇴내 비제 도로 동주. 총세 다지를 퇴전 저도 받지기 레디식 중요시. 제제 조성이 선거비 중국 제거 장남 조부 체육 공사 내 신도 제발의 신은 내려로 되도 대용 장남기 임시 지는 주부 매딩 통지로 뉴스 숨자 시제 제제 제입티 퇴송발에 Gyazhengar parne, lojuji tuyusungbe sindu sabu doyubashi. Diegub, neyam tsuzinju tang, diegub chudian de tang unyuan liangang ki nyingxie gong, nyamzhi to, nidong nyingxie zizhu lu, diegub di nyinggo chenggui unyuangab ki qibie nyinggo yurim tang, seshi xiba banjim qide, loze lunbe qibie nyinggo unyuangab jagju le dun ngarwe cinti suyubashi. Diegub, neyam unyuangab tsuzinju di zhiyong kengurwe, neyam unyuangab diabe, 통매티주당 반점소 냉고 유림 땡케스주대 체리 심주가 자주를 시고마세 예급지 냉고 철시 리지케진 로저 위원님 관계 삼내토 리베 공개 시고지 제송바시 서고베 지제 중인이 예거 폐결 의원님 관계 신도 제발시나 예거 폐결 의원님 관계 진도 돈베 제 중인 중앙 경무제 난의 몽유 고어 통주를 지구리 제베 몽시토 고어 통주를 지 한회접대 광시이 Nuzi kuji tuanjie tang suwae jikzu kangyo larsu tupjiru jabjur chayibashi. Sargubi chubi buu ne shindo chayibarashi na, chubi buu yi chachin dine ji, khasa jizi jungni ni chulo gani da sirbu dani, nilu chula guba bawi changjo su dan guji jima yong la yi sib tang ngoksun si gyu chengui chayibashi. Nyamzi jizu ji chungyi chimi jiza bi, jizi jungni ni sija bi warashi na, chungyi chimu gudi jizi yi, 소고스고지 두범 자자도 놓았다. 자르도 막토연 카데도 랑바라 도고리 심부 나와마세. 이랜다 어리 최면라스 세대 타주 심부도 베네튼 친제 덤럼 뒤 타주 직급에 구자 나와시. 이랜지 지제 중년인의 수 외샤르스고도 유비 어리 믹서라 동디 접단 什么 당 유바타. 외샤르지 제가 망보로 카스에 말아 뒤 년도 차유부시. 월수 예송부의 지제 중년인 최진 배워라시나. 월수 마키 지제 추진의 중년 토령 파라 유제마키 버규당 뉴공 옌제직제 장조로 몇몇 넘주 조사 니가 디신 유제마다 세제 라마키 내급 저도 그 야당급 중에 제라 동대당이 버시 내선 배수 뉴스시나 월수마키 유제지 편동세배 몇몇 넘주 응압제 제수 제응타 카도 원반디 주지 도롱당이 버시 팔레스타인 신제부의 지제 중년이 세라 배워라시나 팔레스타인지 신은 심바타 친제 부장 직조 다르티 어르단 이런 쇼닝게 수생체대 어르단 이런 와라 삼시 제도나 투 지송 체내 투법 실뢰도 동주 매구세 버시 생글린제 팅디 감응의 선주로 수사

lo jastang den be senken chobling ge kung kham sa thang de kina ji sin sin nang chu be li chen di na pen jong long chen yin chen le kong pe ge long chen ki jim ju the ji si be li chen gi nang si lang khor da kyung si di ri nga thing di li chen zo kyung ba dan zi lam ye la nam ling ge cho la so be cham ji su gi han chob ji ni cha yin na cha shu chi we kal wan ling ge ju shu nang ge yin ji yin na din ja li ya yi sub kang mang nang ge chen gu su yin la 남린게 랑콜다 경시벨이 챈디나 챈리탄 튜베고네 랑콜키 훌라칼리아 다 경난단타 당능신기 랑콜키 근처 제시소기 시처 코디신 신라위기제토네 세지는 그유 레첸동비 체베 투주디나 사코리리스미마키 쇼베 추주구 탄감응안에 추주주베 발탄 디닌키 치주 추주 듄 탄감응안에 추주기베 발탄 사포비 쇼베 추주구 탄감응안에 추주주베 발탄 치주 추주 듄 탄감응안에 추주기베 발제리아 야동 수구 유베 대퇴인의 샘볼링게네 토나 유비슈

0: Tushin, Gyoji Chungru, Lampar Nyetu, Kang Chungya.
1: Dimdu Tete Lezendi, Kege Gyurmi Lam Choyin.
0: Tadakiki, Sanshima Dini, Pencho Longchen Nyanchen Lekun, Pyoge Longchenki, Dimdu Tete Shibe Lezendi.
1: Tujuh ngancu langgur tungan ni dona sila zirung langgur tak yonggi sija yapu maje na kirang kaluwa cintin sila zirung ngam.
2: Tujuh ngancu langgur la jide yapu tumna yang langgur ki gyonjari ni rengi ki simu tumna kirang cetang dienbe kaluwa si kalayin.
1: Langgur tak yonggi zi na pita.
2: Dine wangcha dienbe dinshu gongjun ju kirang ki gyundi rengi ki langgur la tak yong cetang ne langgur ki lula la gyonshurwa jyotap kintub la.
1: Dine, kiranki, langgur ki nungta loa la chunjung chita ne, kolor shibshi chita so, langgur dungkab ki gyunshi te kendo kangnik yongtub.
2: Tata, kiranki senshinbe lechen dini.
1: Dimdru tete lechen ki nangse lechen, langgur takyong shibtingi.
2: Lengye, lechen naan shukyuru, gusu shu.
3: Lo, tochi gila.
4: No,
5: 얘는 근배 고자는 시체 디미지오리.
3: 어, 지지지.
5: 디미디 긴제 디리샬. 다 디미디 어 촐라드야 망수지 다나 길란즈 디리샬. 어, 고추 잠르스 짐모도 없이 텐야디.
3: 어, 리스.
5: 아야 진나로서 강 촐라 단식도 알.
3: 어, 지지.
5: 다디는 어 디스 자기주는 건 아주 디스리기나. 대호 개관.
3: 리스.
5: 다디나로리아 탄다 어 코야 소게야 시유리기나. 아, 탄다 디슈리기나. 배차션 탄다. 그때 얘기하면 디르샤기나 디간데야 단다 디슈르기나 LOCK 과자 기업시로 할 과자 기업시로 할로 되네 간에야 디슈리 기란도 OFF 싱글 OFF 카카브지 디간리체 카지 디미심 그리
3: 노
5: 디시엄네야 아 직다 근데라고 그래 촐라드 숙세쇼시 디르샤기나
3: 어 리스 리스
5: 디네샤
3: 로로
5: 되네 디슈르기나 근데 ACC 셋. ACC는 디르샤기나. 만나 도시는 디리 모제단다 로야 당부디. 신의 디칠 칠리알이 이르기나.
3: 오지지.
5: ACC가 내게 와서는 다치 로단다 기란 세토리 티미기 티좀기도 알아 로리아 쇼마레 디리리.
3: 로로.
5: 드네 간데야 디슈르기나. 소니우지르기나. 먼저 단다 넘규 디시리. 아르당

0: 모트리 경 유다 딘데시도 전에 단다 모트리아 경 다야기나 단다 디슈르 로치 로레치 디간은 안도 단다 디간데시 같이 이제
1: 로로레스
0: 니베디간데 다 소스음부디 있는 게 나는 디르샤 그도 로바야 디르샤
1: 레스
0: 소디르샤 다 디나로네 기나 소니베디 간조 지단 배주 망쇼지리기나 배샤선 다 지금 뭐죠 로야 마바오지 소니베 간디 시리
1: 오 좋아
0: 아무잖아 로리아 소니베 니베데 간디 사나 하나 소모잖아 로로 라과르도 셰니야 네레 양셰도 네레 사장로야 로리기나 디데지샬 디네 딥 두스베 짐제 타나 저 디미주 셰비나 그 나로리기나 단다 소시오리
1: 오 레세
0: 소디야 디리 기나 한조 탄다 배샤잖아 두스 카카제 샤이나 나 저 탄다 크규르디 자기시우는 방향 반지로 그규디 디 과자배 티 아주 구조게 봐요. 세상 길랑도 남 유지 아 모두도 스커트샤야 아니 라과도 그규디 그도샤야 개첨절이 격교자 지 캠베 소체나 디나로그 나 과자시오 말에 대념도 캠디리
1: 코다
0: 캠바 차샤 배찬 캠제 데이터 배트 축첨부도 디셈나 코얀 파 나롤 베스 말레베 서체면나 양 길란도 난 로 말레야다 딘데기 뇽트 사오지오리 길란
1: 오 레슬레세
0: 디토리 길란 다 지금 뭐 카카도 되네요
1: 그규르디
0: 어 그규르디 커두샤 아니 디미디 주 딤드네 베 차단로 과자 차단 디체 주시고기도
1: 레슬레세
0: 딘데 개점을 지르자 길란
1: 로로 레세 길란 도치 참대양 하나조 차조지기 차와스도 겐 길란게 대야 잘리스나로 날 차조 윤단서 칭커스야스도
0: 오늘
1: 길란 코란게 쇼게 쇼베 참진하샤 키라니 쇼부들이 쇼기엔 아니 쿠란 차와디 두스리샤기라 쿠란게 랑코르 뉴제제 로게 하즈치
0: 请你送给我了那你的那罗里亚他的狗亚的把车上的几粒青啊自己狗鼻炎的那罗他的狼狗给卡卡给弄的他的出去有的完了给他我的姐姐有没有是顶着一那是这几个结果要过不要的是送给我的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 Ta pesha shana zo mo, tachi gyurungbo stanze de zine, ta nye mai na, ko tanda chuma changmo suya longgo chiyo ma re.
1: Oh, shi bala kila.
0: Di gora shuk chenpo da, tinde ge ge chabu ge gu ma re. Chuti nubu ma gyori chim na, longgo di ge chabu da, yame na chi, inji malak chwe che chiyo ma re.
1: Oh, shi bala.
0: Di ya chi, ta pesha shana, nye ma da di, gil di yu na, ya chi, ni ze ya, Tewa, di nawa shibchiyo rikila. Di karayas nanga nanzu, chuti nubu shio rikila. Nubu maa kyor kyor kyor duwo ri. An lakbar tu, chweze de yaaji kandela wad cher duwo ri. Taa nanzu, inchi nanglo lo ya chuti dinte jigo, kyakpa mati ya jigo ma ri.
1: Oh, lis.
0: Koi kejo karayas na, chun nangshi tabe chari na, koi ba chari na, changya, changze chiyo ma ri. Hoptakal, changmu changya ki. Di chule dam kyo go
1: re. Oh, les, les.
0: Che zang, di jenen da chur.
1: Lo, lo, les, les.
0: Da di.
1: Lo kyes dirwa la.
0: La re.
1: Lo, lo, les, les.
0: Lo ngay to le, mangcha shi tanda diri, lo nyi da, kong ni chi nyi.
1: Les, les.
0: Di na lo le ya chi go re.
1: Lo, lo, les.
0: Da lo ngay to le re jin takta re sa.
1: Oh, yin chi. Lo ngay si tu chamba yin chi chi chi go nye re chi rwa la.
0: La re.
1: Les, les.
0: Da kyo yung bu shi wu shi ta wana ya, nga na zu tanda, chur do se tanda. chupup chiyo ma re, kwanza sirwa kya kya shiyo na, di na lo li yaan di chiyo na kila.
1: Nik ho che.
0: Nik da, na su tanda, ta mil keme na to saa na si chi.
1: Oh, oh, le se. Chu,
0: chiyo ma re kina, chi me sur cha.
1: Chamdu sura di gerwa la.
0: A yaan di di chiyo ru ri, na lo li ya thola ru ri kila.
1: Le se, le se.
0: No.
1: Lo lo kila.
0: Di ne di ri cha kila.
1: Kaga,
0: kaga num di. Kaga num di ne kila, longa. Mangja lo nyi ri, na zu kashi yang di yori, mo zhen na lo li ya, ji kya kya shu na bao yang ti shi,
1: ta
0: kari kari jia wu yumi, ko lo shi sung ta, yame na jili shi sung ka ka ka chi. Jili nyen li na yang ko jia rin sha seta shi yo ma re, ten zhe shtong. Lo nyen li na yang seta shtong guri, di na lo nyi ri ki la. Kure tanda ta pe sha sha na, 모처 사무니 되잖아. 냐자제 롭티 쇼리긴.
1: 어, 맞아.
0: 디나로 나 로니리긴.
1: 로로.
0: 단 로니 냐 나한테 제가 된데 녀면도 돼. 롱아슬린이 한길아 지 진의 야구도.
1: 노 레슬레세.
0: 디 양디 디리긴. 나저 카가디디 눔디. 냐 눔지고 말이긴.
1: 응응.
0: 디나로리아 단다 나저 디멍 부처리. 다 아라레 게무스나 그 숙제 쇼리.
1: 응응. 레슬레세.
0: 다 디 근데 쇼리 기나나 다 그때 쇼는 카가 너무 꼈도 우리
1: 그렇지
0: 그 배차잖아 단다 직 너무 꼈지면 다 넘겨가나 카가 되잖아 담이 두 날로리아 카가 두나
1: 어
0: 그래야 직 딜레 마징 꼈도 우리
1: 레세 너무 꼈지 침브리를 많이 기나
0: 라리
1: 로로
0: 그래야 직 제네야 우리 기나 니마이나 니마 단다 모르던 중이냐 망자 지마탄 하나서 칼로 닝번데냐 다지 춘음지 되게 다 지단 장 말에 년년마 단다 모두 된데 진유메시라 년년마 모제 격제다 단데 모제 격제 들바다 요마라 대베 토르 근데 우리 기만도 다 카카리 티신기 숙제 티신 다지 눔고 토르네레 카레 토르네레 차킨디야 토르침라 되는 지기 기만도 다 눔디야 롱아츠 공리 증가질리에 자수나 아니야 직 제시네요 우도
1: 어 레스
0: 레스 아까 디진게야 모르세디야 제 다음에 샤샤 배샤나 더 롱아제 진
1: 질리
0: 질리나 리 디직 들리면은 야코 나로 니클리리
1: 어 숨브바게 레스 레스
0: 아직 제시네요 우리
1: 어 레스 레스
0: 라기
1: 로로 터지 그랑게 다더 나도 어 추디다 다더 카카 너무 좀 알리기라
0: 뭐
1: 디니니 테네 세진아 수기나 카셉시라 존 수기나 게 숨비는 다도 놈디다 초디니 졸로다 인규 체비는 로니네 지야기 딘데게 제가 요리 이내레다 디 데라 베라 제고 뭐 초네 이내레 롱아스 두츠바 인지 제고 니라 제기 투주지 바기라
0: 나레기라
1: 어 레슬레세 로로 토치기라 무튜네 공개메 지데야 차조지 좋아스 두겐 기라게 데야 자네스나로 날
0: 로
1: 데 차조 크랑게 소야 체비는 디르 도와리기라 火花塞, 是吧?
0: 那是,没家的。
1: 没家的, 인지, 我那组样, 第一节啊给, 推高大点做嘞, 인지, 我那组公里卡最救命的, 顶这里啊, 大伙儿别, 这个都给你, 你, 可是, 马哪儿干切片呢, 我可以得, 인지啊跟切片的别给啦, 出发的。
0: 老了,
1: 老了, 我顶这几个车是都给你给啦给得啊, 连续那种拿了,
0: 那是,
1: 特技,
0: 디디샤랑 안나서다 호화사이 메자디
1: 메자
0: 어디 디디샤기라 단다 제시랑 제음나 안나서 팅아리 어
1: 레세
0: 뭐저 지단네 뭐저 굽주제 다 팅아 제야디 겨 다 간다로 그래 디 레비아데 가르스나 안나서 망치하시단다 디어리 티 파동지
1: 어 어르발라기라
0: 원은 정야 윤교디
1: 어 어르발라
0: 슝노 윤교디나 메자디야 디지 착긴다 간지 토레 토어리기라
1: No, listen.
0: 정노 맹교는 양디 매자 딜렉스 마 근데 로그래. 표주에 다야 징어열라. 양디 디 다야 숙체리.
1: No, listen. 기라.
0: 다디 딜샤기라. 역시 중문에 기란도 난다 마. 쪼제 다야열이. 다 지단에 단다 롱아에 나로래야 단다 배샤시나. 공리 티 뒤네 개부로 교과 차샤나. 더 그때 좀 놓이라.
1: 아,
0: 네, 피기 간이야 담셔리기나 그다음 나로 스치체 담셔리
1: 어 레세
0: 다디 배샤스나 제능담도 삼이 공리 치추제 교부나 다고 나로레 최제 숙천부로 와
1: 어르바
0: 다 지 교령 뭐 더그지 신사도 있으네 마지 다 제 제고섬 들어가 친도잖아 야면이 그 간데 담다 디리기나 매자디 고대야 거유리
1: 아 레레세
0: 개개주는 다우츠스도
1: 어르바
0: 거유 좀 교체요.
1: 근데
0: 디 디체로 이렇게 나 저도는 차야지 매별.
1: 지.
0: 디 양생 스트림은 처음 하는
1: 건지.
0: 근데 디 교룡 부제 맞을 제 합도 같이 드림이야. 차야다 이제 제는.
1: 나는
0: 좀 말아라니. 다 파동지 쇼랄.
1: 지.
0: 디지야 ཁྱི ᱛᱟᱫᱤ ᱪᱮᱫᱮ ᱭᱟ ᱠᱟᱯ ᱪᱚᱨᱤᱜᱞᱟ
1: ᱚ ᱞᱮᱥᱮ
0: ᱛᱚ ᱠᱟᱯ ᱛᱮ ᱪᱚᱭᱢᱮ ᱛᱮ ᱠᱩᱨᱤᱜᱞᱟ
1: ᱚ ᱞᱮᱥᱮ
0: ᱠᱟᱯᱛᱤ ᱪᱮᱫᱤ ᱫᱟ ᱜᱟᱱᱮ ᱫᱩᱥᱪᱟ ᱠᱩᱝᱜᱚᱥᱤᱜᱞᱟ ᱦᱩᱸ
1: ᱦᱩᱸ
0: ᱠᱟᱯᱛᱤ ᱪᱮᱫᱤ ᱢᱟ ᱠᱟᱨᱚᱥ ᱡᱚ ᱛᱟ ᱛᱷᱚᱭᱟᱢ ᱫᱩᱥᱢᱱᱟ ᱟᱹᱱᱤ ᱪᱮᱥᱟᱱ ᱫᱟᱨᱮ
1: ᱟ ᱞᱮᱞᱮᱥᱮ
0: ᱠᱟᱯᱛᱤ ᱪᱮᱫᱤ ᱛᱟᱱᱫᱚ ᱛᱷᱚᱭᱟ ᱫᱩᱱᱟ ᱟᱹᱱᱤ
1: ᱠᱮᱨᱟᱢᱮᱵ
0: ᱨᱟᱝᱥᱤ ᱪᱮ ᱥᱟᱝᱥᱤ ᱪᱮ ᱯᱮᱡᱚ ᱛᱟᱭᱟ ᱭᱚᱨᱮᱠᱤ
1: ᱟ ᱞᱮᱥᱮ ᱞᱚᱱᱞᱚ ᱠᱮᱞᱟ ᱛᱟᱪᱮᱱᱟᱞ ᱠᱩᱫᱟᱱᱤᱭᱮᱥᱚ ᱠᱩᱝᱜᱚ ᱛᱚ ᱡᱟᱢᱥᱚᱨᱚ ᱱᱟᱞ
0: ᱞᱮᱥᱮ
2: ᱱᱟ ᱵᱟᱵᱟ
3: ᱚ ᱱᱟ ᱜᱟᱢᱟ
2: ta nam si chua ro chin za zi xin de zo mo si si cha yong ge
3: re xia re xia
2: na ba ba ngi ni ji li na le cham cha ji che zhen ye xia bu ji zhe kha zu ge
3: ta ta ri shuo le ye mo cha num ji lu
2: mo zhe dang gu ma ri yao zhe cha ro ri ting sa mo zhe man bie ga le xia sa kha bu ji du te mi num chua la ri a yu xiao ti le na ba ba ngi ni ji zhe lang gu de jie zhe
3: 제자,나가암랑세야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미참에,개호뉴즈다. 개호 뉴즈다 미참에 개호 뉴즈다 미참에 개호 뉴즈다 미참에 개호 뉴즈다 미참에 개호 뉴즈다 미참에 개호 뉴즈다 미참에 개호 뉴즈다
2: 다죠
3: 다죠죠
4: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它做千不明为切场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1: 了在三点半新天朝不能给公看三他的天哪最新鲜那新北里层地呢平州龙青年青流空配给龙青期金珠贴着西北里层的南西蓝阔的更西北地我听地里层做工不等着那么严了南林给朝里啊小北层之学给谈七级林给苍美呢推到独立的新片用为面对修言了新天林给蓝阔的更西北里层地呢那组成立他推北国内蓝阔期罗拉卡里啊到更南丹他他能新蓝阔期跟着车西所给西着扩地新鲜了为季节团的设置那个月这张啊那做了前一期东北七百推出的呢生活日这是明晚期小微七岁古坛干梦啊呢七岁九百盘坛第二期七岁七岁短坛干梦啊呢七岁九百盘坛三普遍小微七岁古坛干梦啊呢七岁九百盘七岁七岁短坛干梦啊呢七岁九百盘这里啊第二东西我预备提对呢先不能给你团团预备修龙给了土气木腿那个那做胡辣给设置那样的南团国族若拿了
0: 老
1: 特气，
0: 嗯，但对地里些个人，你老管那应该的地里个人，个人是但对地市里，嗯，价格小呢，转向交传感器市里，
1: 类似类似，
0: 转向交生当做开久了，开久但在地市里个人，但地哪老里个人呢，嗯，地忙不学里个人，
1: 哦，类似，
0: 如果忙不学的嘞，他别相信那个人做，但对，从事嘞学呢，地。地沃的有的人啊，那就开久方向盘子了，开个修呢。地沃的开始的人，他别相信那个人做，但他开久的，也用卡瓦金来了，样子，干的都是跟着，那就哦，铜的的，开个修呢，喇叭式的，地你们都真的，给几百什么多了，
1: 多多多。
0: 他地拿落了锣鼓都是的了，
1: 锣
0: 鼓人都是他开的修呢，可过了几节，结果他那个都是。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다 근데 뭐 망치아시 디가이라 망치아시 디가치리
1: 리세죠
0: 동고부지디
1: 로로 리세
0: 어 동대대
1: 다
0: 디는 대야 대요 말이기나 미기다 다 근데 뭐 디게 지중 줘야 돼
1: 고래 정신 게 지중 줘야 매 버발이
0: 게 잡으요리기나 디 다 디 길란조 단다 졸라 친자 커세지게 단다 제베 샤스나 게 중 친샤다 이제 시사 정도 알 대니요리기나
1: 리세
0: 디치요리기나 다 그래도 얘기하시는 go things new 얘기라. 개체스다.
1: 네.
0: 개다 그래도 쉬는 개 뽑다 파스라.
1: 진짜
0: 신이요리. 다디 나로는 세바 차시는 거나 저 한디 감상감상 제야요리. 네. 다디 진짜지 제로 얘기는 좀 한다. 추다 잡아시요 말에. 대한 숙전부 뒤체면은 양코 주기래야 교룡부 직 밤에 소트는 전 나로디 치루기라.
1: 네. 리세기라.
0: 라.
1: 로로리스레스에기라
0: 추베 직주자서 마 돈도 말해. 디인짐지기랑 근데 마도
1: 스튜레.
0: 어. 가볍지 샤우도.
1: 로로.
0: 로.
1: 리스리스기랑 토제난 드린 투주게 김병나 주 팅디 짐주 티티시베 리생기난 세랑코르다 근시베 리생디나 수상다 세일라. 응안난 소지메 리스미 마키 쇼베 추주구 탄감에 대동 한나를 링게다 시제 시제 윤규 쇼 토지시 링게 수된 작월.

0: 谈的你毕竟起出自旧的大事
1: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칭 예궁 대개 롱치이
2: 점종탕 롱친 대
3: 점종탕 롱친 대발
2: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 수블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때모디 생캔 초보 행계추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종탕 롱친 대발
4: 점종탕 롱친 대발
5: 咱们的新闻联系公共商丁迪李先生二日文龙总监马海林凯勒奇让他们总理及南北团的赞别增重人车你及初外南北的西部西平安内部改度拍球堂总理杨军杰续约别先续约 第二天给你们读别案你及初外南北的西部增重给留解吧听 新闻联系 점종증체에게초외남탈시비에좀캠마하링칼리니 튜럽주구비에 장망오차르젠식당 튜럽니슈비에 밤유천체직도지싱 점니겐주용기댄기맥두차유당 남둔주미르지워시 콩키치소라장비통신당 외난당 랑완르지외시두기 기규이기당와창바당 콩키강의기

0: 다치 다세게라
1: 네세 로로 터치나 기랑키 송세 계주교가 10에 님비교고 최동나 수인내레 겐근 행계 장마이나 아 루디 심기탄 고지림 부용 배면도 신난도
0: 올라세게라
1: 나로 시덴자고
0: 나로 시덴자고 올라실라

0: lo chamelia ge ji chirin yin gi si na ba kong ge yin na cham ge na xia to cha na shu yin lo zhe la ge ka ba yin na zhu min du si so na xia ga na zui yin na lu xie dan bie ke su pi jin na ka ba ni nang ge ma ji ka lin yin na lu xie dan bie ke su ka ba le me yin na ki ran gu ya meng gu che jie ka ba ge le ri ni a jia meng gu chi zhu zhi ba le jie zai yin na lu xie cham xia jie ga na zui le chen ge zu yong bie ge xie jie yin na le chen ki xian chuo tang ka ba to ne yin na ga me shu du zhen ba an ki ran ge
1: 세바 망점시 겜난제 고슈베이나 키랑키 세바디 촌토카브릴라 로 총남소 모티제나 추치슈베 루시디나 시진 타조시베 루시디 슬람디기라키 단난샤 아 탄데 투급디네레나 추시진 라조야 피난킨키 군트 하자 망부시 요실라 시진 하주게 규리나 나 좀메 돌라 속바 차치리 셉 탄탄신이나 촌잠레이나 방고 팅팅인 토네제이나 랭게초 아 네시 탄조슬리아 피나비네 하장키 조브유베 투급 틴제치지
0: 제자인은 안나 최시진 하수시베 루시디 르그난제 키랑키 간이 로가솔이야 퓨난고 고민나 리체나리아 테가 슈초고 유엘라

0: 탄다니 비친키 추즈 종니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샘나 도스기네 까망에 생주슈이 니디 라뇨 정원 땅위기 수지 왕존 정기 라뇨 정원 땅위 균윤 행강기 총도 조정 나네 직접 수지 시진핑기 퇴계 대자타 쉬운고 기스지레 등골 나와 가구 개진지 공통소 롭종 체네 장조디 라다르 퇴계 세주레 등라 심중 나와시 Nishikong, Losbu Yi Gubjibi, Xingzhen Kondo Lopchenji, Nibi Rokyo Betsu Namcha, Dimzhu Jibu, Kibra Sibata, Pyongzhu Lopchenji, Dedan Rokyo De, Menzhu Mangpenji, Sadu Mangzhuji, Tseso Dedan Song Sibi, Namcha Tina Tsuyibashi. Nidong, Chugulor, Dedan Rokyo De Ledun Betsu, Pyongzhu Lopchen Suri Lopninki, Dan Zuyo Nichi Cheto, Jodun Zuyi, Dan Ginimata, Dedan Rokyo De Nyamzhi Lamsu Duyu, Lodara, Xiamjiu Jigu Nine Sumpara Jigzu Chene, 나즈 체레 조바타 글롭 당유 서브 투구 동아데 시르 만조라 대당키 조조로 치고 비지유 조조로 치유 나주타 시즈 머리소 스구타 총지레 초기 서브 토베 샹타 총데라 제부타 편부 토베 망조 메딩 치스미시 시대 표베 메세지 진다 고로 70줄 하즘 주버시 네도유 님은 종기 진내 요거 투진 급 주니바 니로시 산에 서도도 지제 첩된타 류젠 진도로 天灾人这么总说起不是人类有过的天地局你们总可以切磋了人类有过的天空我追他天内比赛多少东西重新打击了天间绝对把自己的雷地形终于不是现在就是你三个月中国结合江南做不起有公司内心多起不了心呢你来了对头结用江南起人自己呢准备每天同学的女士到什么在一些节间这些把地推送不来加上阿帕呢 로듀지 퇴송배 신도 사부도이버시 예급 내염 추진주당 예급 최대대당 은연행강기 니세공 냠제토 니도니시서주류 예급기 냉고 참고의 응연급기 지배 냉고 유름당 세세시와 번점시대 로세륜배 지배 냉고 응연급적 유래된 응아르외 진대수이버시 예급 내염 응연고 춘진주지 지용경구르외 내염 응연급기압에 통매 뒤주당 반점소 Nengguo yurim tenkei chi yudhi tsenri shimshukka rachwe la shi gubu maasai. Yegubji Nengguo chirshi rikji kejian lonzhi uyan nengkangki samnen to rikbe kongye chi gu jiyu jay sumbashi. Sargubi jizai chungni ni yegub pekir uyan nengkangni shindwa chibarashi na. Yegub pekir uyan nengkangki jindu dunbe cae chungnin chungyangki ngunzi nane mungu gor tongchur chi guzi chibi mungshi to gor tongchur chi khanyuan jibde guangxi yi 뇌지크기 퇴계당 소외직수 강조 라스톱교로 접결 체입시 서구비 수배부분의 신도 체발하시나 수배부의 처진되내지 가서 지지 중인이 출로근인의 서부단에 늘 초라고바 배위 장조선 당구지 지방용라 이섭당 오순시 유천구 체입시 냠저지 조지 중인 체매 리저비 지지 중인이 세자배와라시나 중인 체모 고대지지 Tsukuu sikuji tuibam zaashadun zhuwa taa, gyaartu maktuyun khadidu langbara tokuri simbo nangwa maasai. Yirayn taa ari, chunmyo larsu xede, takchuy si mudubi netuyun chinzhi tablam tu takchuy si gubi guja nangwa shi. Yirayn ki jizai zhungni yinay su, uyashara sikuji du yubi, ari miksara dungdi rabdan shima taa yubi taa, uyashara di diga mamboro, khasuy ma la ju nyanda cha yubi shi. Orsuy di sumbu yi jizai zhungni yinay chachin bie wala shi na, orsuy maa ki, 지지 추진의 중립 토령 바라 유제마키 버주다 뉴공 제제직제 장소로 매매 넘주 조사 니가 디신 유제마다 세제 라마키 내급 저도 그 야당 업종 업계라 동디 당이 버시 내선 배수도 뉴스피나 월수마키 유제지 평동 세배 매매 넘주 응압제 제수 제행타 카도 원반디 주지 도롱 당이 버시 팔레스타인 신제부의 지지 중립이 세라 배워라시나 팔레스타인지 신은 심바타 신제 부장 직조 다티 어르단 이런 소니게 수선체데 어르단 이런 와라 삼시 제도나 투 지송 체네 투법 실뢰도 동주 매구세 버시 생글린제 팅디 감응의 선주로 수사

안드레스나 피시이나 이도게미 미슈숨게 다와시데 체주리나 무스카베 유세나 내니 슈샤 다 무스카베다 지시군이 펜트비나 로숨게 니조게 긴기지 쇠샤 다 디나로 이메 차샤나 피시게 내니디 주다마 준비 딱제 제베기 다 뒤주지 여바 디나 다와 주게 딱세 지야기 뒤주지 샤샤 다 디나 주베기 체 콜로 뒤주디 내기 다 딱세 제베 규립 나로다 지시지마 내가 대응모스르바 먼저 공연조 제제 모습 리미 덕부 임베 있나 근데 브라이게다 내내 디게다 라보지 여바 디나 다와 레레레 있나 니제 게동아 기체시리샤 다만 주게 주신의 주베 체고리는 한다 다시 집에 뒤쪽에 나와 주디 레이어바 디미 차비 잡아이나 모스프라 레네디 중게 메다 내기 중게디 공스가 프라나 카세블 넘미도 물론 제 가르치에베스나 공스게 다 공주 딘제디기 진이 시어바 니게이나 카도디이나 비실라다도 스타샤 다도 디나도 카레스나 다 장게 탄다 레그디 준다 마 준비게 다 다시 집에 뒤쪽에 나와 다 수샤 여러 가지 이게 나로 다 되면은 나와 주게 책을 되는 거라 근데 제제 목표네 나와 중이 받는 게 아니야 인스럽샤 다 주시 이틀에 삼자 돼야 되셔 다 이내에 주시 뭐라 보내 셰비 나 나로 주는 돌아 되게 나로 수야 다 목표네 좋아 계획으로 봐 뒤시면 나 말 삼자 되네 이내에 이 수어야 다 무슨 소스지마 이내 니 나로 돼야 다 지와로 지 이제 장치 있는 근데 무슨 마음부지 능민도 아니 되면 되자 봐는 먼저 편지는 이게 내든디나 이도네다 편지 딱 간제 소리 내내디 준다 마 준비 딱 다시 지야 두제 다와 중에 딱 양양 납자 다와 숨지지 지야디나 이도네 이제 가게 범민도 딱 이도네 수민도 딱 공사게 등도 된비 가려요시나 개세 먼저 레미디비나 딱 먼저 내가 준다 마 준비 했다 고 다시 집에 두제 지어봐 이 샘제 개세 원격이 내내디 내내디 주부 유타메이나 이 다시 지지자 봐 인진인진이나 군주 디세국이 군주 수수인비 있는다 띵띵케 말하기 토니이나 수인인 제재를 봐다 공식이 미는 계지 친구를 봐 라미고 라미게 근데 근데 지금에 아니 권한기 근데 수리가 내가 유매죠 봐이 토니 있는다 이제수로 지 땅백이 그림수로 제재 아니 근데 제재 있는 군주 디에는 수인인 제국이 근데 그림지 조국이 다 나와 중에 배치 주변은 공식 가백이 있는 아니 지시리 있는 인딩케 토니나 다도시당샤 다디 다도디나로 가르치샤르스나 다와 중립이 니시지게리나 주시키라이나 아니 먼저 단도 먼저 문조키 네미디 제 두고 유메 땅 아주 두고 유메 디토리 있는 먼저 디 주민 지역의 지구디나로 쇼고 유에스르바 이제 이제 다도시당샤 다 다와 중립이 니시고리나 아니 공세기 지시야 네네네 다 간제 소고레 먼저 편주 네네기 주와 메베기 다도시당샤 이 퇴주 보루 좋았던 이도 때문에 미수숨게 다와 시대체 주네 이 공수게 제시키라는데 주고 민도로 진행하는 편주게 네저게 좋아디 메시야 인스다도 다베게 퇴주 딱 다와 중립 배치 25 보루로 인해 제시 프랑케다 내내게 뭐디 먼저 띵띵게 딱 나라게 토니 카레 전대 요리스나 디 레디티 준다 마 준비케 먼저 답세 제베케 뭐르바 프랑타 답세 제고 키워르바 어 딘제 김민디 지메시 무엇 레미티케 레온디케 니메 무교 체제 무엇 레미니 그룹 인사기 딘제 김 뭐지 마르샤 다디 메뉴 잠바나 지시다 그주 지시다 공수 벤주기 제와디 내 쉐비 인사 공수기다 다도 담버바 디스피 잠바니 지시디라 삼자 중재 있나 아니 지시게이나 만주케에다 탄데 디 동주 의원님 하나 제가 푸샤 다 제가 푸샤 에기 경제디 이 담보 카레시는 디데샤 소문에시는 지시게 카레로 보여시나 무슨 가베티나 친다 계제 제가 먼저 레미디 레거디 저거 유다 메베 이게 퓨즈 진동 따야 되는 친나로 미세게 데베 요리스 페이네레 고세기나 이 데베 딜레 계제 제가 나 따와 숨지 계제 몬퓨네 다 내가 이 주다 먼저 그 딱세 치게 니스 칸에 다도 담을 봐 이제 체제 아니 치아디는 먼저 친게 때문에 이제 좀 되게 개샤르샤 되게 개샤르지 디다 마세비는 프랑케 빵바 소리 개베스는 니도 게미 니시시 선배체 니시게 지시 프랑다 먼저 된제게 진이 군이 편주게다 허와게 교게다 먼저 게 개지 된제지 빵바 대샤 다 디나로르 지시게 개지 카드 치베스는 두두다 구베 나로르 두두 잠바이는 다 와 내내디 중국 유단 내디는 다시 제비 규령디는 나와 준비 생산에데 몬트윈에다 양자 다시 제우 두르지 근저기 낙자 제비스 다디 낙자 제야기 금제기
카르레스 게츠 치샤 데텐제게 진미게 카르레스 메게브레스나 데 나르갸샤 줄레데라 수수 하고 메베스 인제세 바 제와 인제스탄세 데메신 에 케르민도 다 데시도 디톤네 치시 카르스 워스나 다 콘조이케 다 메가 준다 먼저베케 다 다시 제비 규름지 요르와 다 튜즈진도지 데나 침다 계제 나갸샤 디나 침다 북춘도 민도르지 아니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조용히 간다. 야, 제가 표지 아니 먼저 이렇게 팀의 개별 체시 토리나 수술을 경고 가서 출두자 주동 시계 수술지다 뭐지 게다 그냥 기쇼스를 비자. 딱히 먼저 의원회 나기 있는 저 시계 제가 이렇게 거체민도 우리 저 시계 문법체 문표내 먼저 증가를 시도 기자. 딱 증가 시도 기자 먼저 증가게 타주 기자. 중대의 차례스나 저 시계 문학에다 딱 시도 기자 기자 시계나 거체샤 대마체 있는 공사기 무급체제 모두네 고림님이 공도 치셔 공도기 중재대 있는데 처음에 간부도 찍으리셔 뜻이기 딱 한다 제시기나 모두네 대표시자 딱 야교시야기 금제도 중간에 이제 가베스나 딜의 금제 도수 자대샤 딱 금제 담부디 가베스나 교시기 나로 임베 차선의 공수 문의시는 뜻이로 나도 당제 딱 让 내가 준다 뭐 준비 다시 제대로 규제기는 나와 중계 很多 하츠바 다와 인다 이미니 슈다가 안치다 다와 숨지 남자 채우 도시야디 카도네 그라노 다도 시당교 리샤스 다디무스 다도 당교 내지 디비는 공식에 진짜 강연에 응원 제지 럼뉴 뉴스 다디이베는 무유디 공식 문에 시에베나 키네지 이스 다디 인류 장바는 한대 문에 시에베나 지시다 교시디 나로 응원수 다 레네디 땅 중문교 이렇게 레미지 교차 유에다네 냐면은 그러한테 레네디 냐면은 무엇을 레그디 체토고 유메 딱지 체베기 딱한테 유림 진나로를 대유 냐면 무엇을 무엇을게 레미지 차차 유에다네게 인나로를 이 겐네주디 간제스 다제 체제 먼저 땡기 체오레시나 강부문에시나 지시 그러한테 다 나로다 여러분 니에 톤님아 其实这些都是切古维斯但是那里就是电脑路因为其实呢这是一个的那个的军大嘛准备到时候这些军人给到啊出电脑路的突然给到老婆因为那他玩的这个你这个东西给的下次对那里这些嘛那是那里你就差不多想那里不然给到那就去老婆的那里基本的下次他玩的你这个东西给到很多很多但是咱们那就 老婆的基本上地方里那嘛他是不给他丢下去啊接着地了土民都是给了西天是民都是但是呢公司给这些人呢你都给他们你是送给他们你是给了因为呢你进去我觉得这些人呢我就认为你给了我们我就给了这些人那没有用的你妈这边呢我就应该给老婆的那个里呢他怕心都是吧那这些 但是公司给的然后就变成经理做的主要面积大的马达管理呢或者把所有的地区最难过的呢这是给的那个的模的卡列斯呢那个的军团嘛准备大些切的给巨人给才是去最难过的也有的给明天进入是我有给我是给我差别给我们去这些给的这些给帮到的印度无私 이마체비는주시다먼저된제게진미쿠이니나카와게지게지체베디규림나로리인아니무수카르자조체투고요레시나주시게다나레거치아규림디다쿠데소레레네디주고유다메다세체베투주디다와주리차네레투주문투니야나갸체제가레거디주고유메다체치게인스르바투주인제르드잔바아니공스게다된제게 明天的那些精力给看这些让所有的好朋友们为什么比较低头呢因为公司工作的那些病人来控制前决定呢这是给他拒绝的答案的你们你是在这人数方案的呢那你来个的这个愚昧一套的那当时其他的拒绝的人是当的那段的呢我是应该是这切图的意思你这几个小你们问那些病人呢
하래스니 교식이 남보리 있는 공수대 지식분이 펜트인지 진지 제거되나 로즈리샤티 참고 되게 맞게 규비디다 무제시디 그런 남보 하세블로 시그리 이 마체비는 군인이게다 먼저 내부대 주변다 먼저 배도시 체비기 교주의 진도딩비나 나와 죽샤샤 요리스 다디 나와 죽딩비는 먼저 팀게 토니 배치하시는 먼저 니에졸게 자전티 나로로 믹세게 땜비 지교게 그러니까 이제 기내들 지리스 다디 이제 잠바디 인지 미지 먼저 다 니에졸게 자전티 나다 체제니 교주의 진도의 대체 아니 그것을 다 내고 준다 먼저 배기 공식이 다시 지역으로 와 그래서 공식은 이제 미지 규제 당국이랑 내가 전화만 준비 다시 지역으로 이내 다시 지역에 규제 정도의 충격 규제 나가 체제 개개 인도의 대체 이 나와 가제 치야 한 군데 군데시는 개개 로송비 있는 나와 주 이제 딱 이거 준다만 주 다시 지역에 규제도 왕치 지역으로 왔다 이제 오늘 제물시 딱 이래 진짜 딱 하나 가서기 이제 소야 이거 말이지 딱 이 미디어 담아 공식이 제시를 나도 당제 다와 주 심찬의 등도 문퇴니 따라내고 준다 맞지 다시 지기 이스더 진양이야 다와니드 니면 이스더랑 치다 다와 송진나 갸체르와 비메 차스는 먼저 나데 미저케다 자천케다 이나로 템베디다 그림톤의 세비나 먼저 이게다 뜻이나 내부디 준다 마준베게 내주 토리나다 주주 인주 다야 왔다 지치야기다 고 윤고 유메디다

0: 수는데 수수 뿐이 비야 매바 지리 디칠로로 뛴체 오늘 건주 수고 세 조연은 아니 야오 쉬어지바
1: 최장천 뜨이네네 양아란주 미이너 양차와 치외급리야 지리 디 딘데스 칠로로 경제대는 차와 충수 조연아
0: 디나오 재민도 디니엘 키딘데스 체질이 깜부통자 니엘레 랭드 체빈들레 안주소부디 세르저베 나와 민도
1: 제잔체 무싱아란주미 르부딩리야 왜나 퇴약 민부딘데 척도 매부두고 제잔 돈주네 넘균에 왜나디 치러리야 두돌 뜬 두고 여자 아니

0: 송조니 타지도 토바 치고 년도 다도 줘봐 타 도수는 철제 전에 타지기 섬시 타 타지의 섬시 년대 제토 방매기 섬로 타 대왕기 섬로 토르네 대응은에 고조주 균종 세대 퇴제 된자 타 쉬운고 기세제래 된 야부주비 섬로의 상도 타 자주의 상도 치로 당네 퇴다 남북군도 탐진치부 타 레튼 유도쇼 섬로 장도바 치고 미만 황도 그러고 타 최소 자자는 제주 균종 세네 무용고 조절은 좀 하다. 조화다. 창소. 진이 샤우소. 장송게 내서 퇴만 구이다. 남장 조준 시서소 조내 귀공다. 각자의 등점을 미네. 되서 야부지 못다. 고송 기자답카 된주의 십지 세네. 외매 년내를 십시르다. 더십 세년 내를 키워다. 외다 동주 내를 키워 세대. 장송 내서를 카대 조배를 등카 야부죽구. 퇴공티 시름을 가져보다. 도프쇼티 시름을 가져주 균종 세네. 시름기 더든 로교 본가 조정 지수 제로 동마타 더든 더수 진동타 무효소 접소 지수 제로 당대 더든 무효소 처리 안서 지배 남소의 퇴고 창도 당내 지자 롭스 띵서 비와타 망조지 님고 기지진 두시 섭도 당대 님고 님주기 고티 님부송타 시름기 장순 뇌서 카데 조배 주당 제로 동구 지배 대자리 되야 부 좀네 되다 남군도 퇴제 대자지 시사라 담보를 미부타 외매 년간에 퇴제 유도 쪽이 제자 인비 섬시 땜부 좋네 지가 외매 년간에 랩시를 당 줄이 제대 더비는 도담 넘루 남수의 퇴고 창도 당네 차지 레퇴카 야부 좀부타 퇴제 대자라 단동 지수 제로 당토 섭시 랜수 미라부 치고 말하기 따와 균종 세네 양탑의 시대 내제 따와 땜부 좋부타 퇴제 탈신 세대 퇴제 대자다 쉬고 기스 진긴 제름루 라다르 네부체네 말하기 꾸지다 뇌네 꾸지 초용 진동 꾸동 꾸동 제라 쇼게데 시림도 꾸동다 쉬용디 후다 체네 레게 님슈시 주베제토 미마마조지 체조다 쥐노르 대자 게렌치 꾸베 네소나무시 왕준정키 정용지 좀가 스마카키 지게 수지 시진핑키 꼬르세 주데다 서베 퀴제레 된테 나오에 가구 계신지 공된 롭정타나더 튼지 띵습체네 초용내 장실타 장교종 서베크네 튼베 내튼 주리체데 주리체베 춤제데 사대 변조타 지조 뷰다 공비 용조로 꾸네 동베 편제는 주로 치고 내튼 지조 균종타 말라가 섬시 균종체네 내튼 지 섬뢰시스타 름루지 신자 주종지 세균제 공베체데 모두 내튼 주리 자주로 듬진타 즉시 군주지 주리 자주로 듬진 폐제 동주 내든 주리 자주로 등진 제 전에 日夜내 준비마다 라더를 채도 내든지 타주 집안에 내든 들이 용 타주 자주로 군대 동하다 최든 주리 전에 쾌공지 내든 타주 자주로 군대 동구 사베 구지 도덤 즉시 주주 전에 진뇌 대기다 지름 중구 편에 구집지 카세 순에 주단세로 동하다 퇴공 자세로 당대 중주 총결다 냠내지 돕쇼 주바 전에 난공 폐지 동조로 슈집토 서베디니 퇴제 능수 서무 폐와 집에 내 개진실로 줄고 잔수지 고체조로 슈집네 리지 집에 인제 야부 크로타 체조의 정로 방네 더구의 십시를 넘버치부타 규남지엔타 포편지엔지 레게 남수요주바치데 체된 주리 집어라 편제 성부토바 치구베 내수 나머시 손대토와 다동 퇴제 신다라 심주 나머시
1: 전교로 제거 체제 폐교 넘규기 부조 사바
2: 사고바 소비 슝람키 사지 죽슈디 내초테 사르저월드 폐교 넘규기 통도 시비 무지 선교향 죽지 참을랩혀 퇴윤 다오 카센타 사고베 송외타 시천 윤내 신장지 서구 시내 도퇴 체티 폐교 기름포 라량 교티 매배 교뇽외 름포 냠련타 강청사도 푸규치모 원발체회 러롱토모 겨워타 장부탕초제티 강청사토시소부타 펜정탈게키 럼부샹켄키 족주부서 구입할때 폐교럼퓨 살지천창타 배탑덤규티 치세팔토 양분매비 닝도키 딩쇼티키 슝람티 양부첸키 초종팔준휴부타 테니 소비슝람키 리친축슈티히신 캐서팔 지리게줄햄해 지루책동국경업중업실회 도축시팔 소비 슝람 중캔 기봉친 양부친 기 초롱 터치 퇴윤 인친 주당다 배전 체부규 배도 교배 슝람 기 각도 죽슈티 샤동 토부 청회 记得中年辈参与上岸前，草背他看配熊狼年纪做准备，破场不得来短途，严重前提。熊狼用手下动头背，眼看操心操血。他这三鬼不草背熊狼去色彩就绪，脸色焦黑。第二，每辈书记他同样同居学情，天子独领导过于不马塞，长街天做准越脱交的心血。三鬼不点这样送他第六年，狼年纪人多去前苏汉图来陪不他，前苏汉听他。听个熊狼做军去看几眼，买不谈就我预备等于他，前前忙不娘啥钱去？等这样送去，俺熊狼做军他打工去给老七天做托牛去。可没忙不他看去吉林他，天堂教会老七忙不多，买不出个皮队长不得不为老七天做借钱，培育轮不做军拿预备，老七天做团队亏心一个多钱解决。十年内三十盘，俺从轮军去俺送给爹团了七千钱。到开始预备轮不停，熊狼做准备，恐得日日前途，让所流动前的准备行行。狼年纪人多天天，每段期将会贴大他，狼牌都准备轮送出，每日内每日牌预准前不行行。狼年纪人多前所看的三节吧，流露去。狼年纪人多年，熊狼做准备老贴大去，人多上明白。同门熊狼做准备，刚眼没接过他，细脚没接过他。接了，冷送我米热忙不，赶紧别转他，冷都切莫切对别拍他。天内家婆忙忙清仓接他，米里囤几盘。俺村冷年轻人多，军钱没办军穷他，啥钱吃不起。他这婆去熊冷二位丫头找他，操你！

0: 드링에 신강시답이 타세 칼롱 티베 야부 용치 레친 로다라 지신강제 답을 용기 인시에 좀부시요 로닝디 콩도 콘소 내가라 신답뉴유 내려 신조 링게 주차지 콘소 나로답이 신카 순세 칸의 중요미에 따와라 주의부시요 장니디 답이 신소테다 계절 야부 총과 동급 참여에서는 하장갑 중요 대동 로지나 다경외 요제 차 주부체유비 신선되다 예절을 부충유버시 당나바 왕원펑키 하장가부충 롱아송지 신도다 침부창해시 장이지 추구난 신제종체내 표제지롱을 취당치 장뇌지에선비주 인시에 송부시 당나바 양진송키 외마 소수답의 신도다 통두 하장가부충 예절을 부충도 롱예제수 신동 침부시도 중예시제 송부시 가주영왕수티 참마를 염주자지 당나바 장샤이 름신 친제기 조종나 장이기 답이 신계서를 중주 냠주 세비시 당나바 장샤이 조종나 담사대 냠주 세비니 나랑 답이 신계서 리부총과 통두 롱고 부총나 미티베 망웨 로르당 차링 원자제도 교류에 리시나 슈규 저와유 제종시 매도 접두시 원장 유로지 창생기 세지보 가왕 본진유 로다라 신조 나수 세베티 대응위기 지구디 다자 원자 나슬룸네 메스 이왕 구신유
1: 데글레 코네 네스비세 예트 정동위기 규례 우유 제자 비보자 수조인키 정동위 제자 비 부이레 된성대 본카키 리숑 롭숑 대외 소숑키 롭숑 선도 작용 동시 선대터 계급기 대자 대체비 캐주타 퇴법 사발 등신 내부 前提 접시기 대자타 도시 진단기 대자 提醒, 人类去定价去了松用他几度切过去电费不他昨天的命令连内电送切不他车站呼他切套刚才切碰了他不明的外团切得给昨天领间团结切不他居村领部既用起结合给定价到团结投票规的大内彭向于人得亏他不他控别用久三六门系电不足规被年送拿学不成你个电话的内嘴别是罗俊人的经营者把事写这样 포장보다라시바 중앙龙城人直接接不了工地价格也直接吃那么汤龙城吃那么汤端上来这在就是民间国门的松平常松该吃那么汤端准备不是本身的呢中央龙城人直接接不了工汤平常龙城人吃那么汤把连前行人家的店呢罗俊文把区别三种进度是这样的把连所中期对于罗尼哈怎么呢平常汤从北京河北 云南所属觉得我这所切了开往家怎么真的需要本身的人全留等于已经别的人类就在村边不是这些人就在就是你的松平常松开吃那么几国没有提出一个许多留着等于已处理真的及APP他平常松开年轻人及基地所内我们这不是恰当大出个一不是没到总体开都怕被人穷个真相他没不是一趟他不是一起开点雨水空气给 给用三年卡给雨果忙不以往即将土超学不成。没不是一趟他不是一起送对他绝天所谓展开。开店社工企业的村边那么见起在旧亏土没错忙不约别。新找不忙求下雨果的电台用不盘能用心学他。人年雨果人家这些不太长期不太给主角了下归女三不清学不成。下面的铁果的生就是学习。 三岁参数，每到从长期边边吉林去老汇，插起流水线，特别冲胸头，心到他，再次兴起七星抗三儿推行学不成。从不算那么准备，几个秋秋秋的团体，如果玩人轻皮开点团子，我就七星学不成。每到从个从不算那么准备，抵达仓木内，人轻皮开点团子银行，请个人又不预备，用不忙头轻松些送不成。从对头，如果难，让对单儿拉些团子点进去。 第二，江伟牛开忙哈，从少讲那个总不学呗，还想出去退不学不成。甘肃一雨果买了黑米，将那忙不起，土牛面都白，前点头牛皮一些送不成。每轮从对内，每到总去退呗，人家雨果在就吃雨去吃些新鲜，雨天给新找不他，拼命念不来看，那些说塞不接，天塌修呢，从你去去不他，从对他他认为最多点别他中。 别与每道级别绝团作为展开的条件，绝不忙不约不成。广东绝不苏拉给，展开了，加拿大人忙不多，我啥子心里不忍心，天干节日人尿他，完全请不着，过几学期送不成。上海一。

0: 미세르 키 균디 초외 내단식도 줄이옵시 제로 니동 겸이 뉴스 제가 루진데 개발아 포장 보더리 농외타 작벌이 덥수네비 다세 튠디 지링 응을수 지마라 고치오시 지린난 키 증부 당신장와타 원장 중심 호키 시티 기바 매도 나조 로보로 시행 지린 님탐 토든키 총미 디앙키 nga thangi na jiling thu cham cham la chim bhi sim ba ha jang ki gi bu do jiling dui be ji nga rang ki chowe bi zai chang ya tu chin song xi xie bi de ga le yu ling cho jin ki le ji chung ki nyong zu ru xi ge ba ni ha za chung ji ki nam xi gam xie chou ren ni lin xie ji le qun do zu xin ge bi ti xi ha za chung ji ki ji bie chung ji zu jun qi ba ti ge ji dam re chung ji zu dui cha ju ta song ji ki de wei chung gu ki chu ju ju ji rin bo le zha zong ne thu la da che di jia bu ri ko ru ju ji ta 零天你估计出局规定单位出上重结的人行我就是重结的名义把它重结的用素重结的起出局激烈出局的逆他准备它重结的起去甲权激情解决层切入进吧重结的起当然甲权激情举行合作拉出特别是他是老师特别他路当然的对着几个人说他我们老将给这不灭他他家我听听土局的业绩接着你都讲明你是自己老了 파세 로리 창리 우주 레전 우수 고속신 체시다나 로지낭 나소무티 니지 주미 툭 지지 옆시 명예 바라 나소무티 급주 리톱 세바타 동총 나소 강 통출 직타 최소 니도 학점 담네 모장 중심기 팀배 총결의 칼레르 차신 옆시 제로 니도 겸에 니시 쟁아 로니 표랑 교주 은인의 롱 초주 코르의 로시 김배 파사라 튀진 타 자시배 처망 부총 옆시 직접 수지 시진핑 키 중앙 구접 속변의 티티 표랑 교주 은인의 롱 초주 코르의 댄디 제고 슈바티 메리카키 망조츠 튀럽사바르 베드 체베조와 슈진피유브시 파자총기르키 피게레 튀럽사베 당기 표종 제주기 조직고 탄자 메리세구르 비제토의 피게기 램프로 약부규 토비 등슈타 등츠 네베제 휘바 라조슈유브시 대신바라 치미데지 롱아진 집시바라 총제 유르도 사와 토바타 종주르 장다 체지 롱아진 중앞에 지치 79유브시 파사 총결이 방아라 체제기 장람 사바르 교티 중국로기 팅럽진 조준치 도쇼 레기소 비신 협시
1: 생글린제 콩도 센트부 텐디 텐디 제된 조의 치다 시베 낭셈 고주토 니웨 총계 양외 다다 피게 조신 시 쾌베 하세 변조 동보 통조 동래 계획 육련 표의 거티리
0: 샘나 모티 제된 조의 치다 시베 낭셈낭 고주토 천도 너드 메도 도구르시 강중 지배대 당 군기 송시 급에 니르 총기르키 강의 회배 지발의 제조타 송종 지배 치료 자주 배회고로 니르 쇼기
1: 니외 로시리 니르 총기르키 산내 대게 대응을 러시 속내 천도 너드 메도 당랑 전조기 강의 회배 지발 제조타 송종 지배 치료 자주 사드 대변고 내배대 강의 회배 지발 사드 서구기 개주 탄산배 제조타 송종 지배 탑람살바 출십 제부지 개지 숙진 초부터 개발 예바 외세 퇴 不如为对面出个穷穷闲谈招啊仍然来呀速步汤不洗永远对不光把穷队打的枪行业也能让面具切把面临过去松就咱们东哥的金山客快要个门西呢铁站要不没别对面能面破门拿着居住日系让干米就要干米穷 记录年多年纪六到九百，迎着创业梦四九个来团别，坚持起人，年久提醒到穷我谈，提及，提到多来团别的，村到那段别到给面具入局情况所拆度就别看，车店电台电站谈提醒乡谈，充电师兄开讲，推荐土大连用完，应该接的，深圳土乡区七八七八谈。 조춘 차장당와 샤규 신지기 차기수와 유림 시뷰를 내둔 처용의 튼줄 제법만세 최시토의 진동라대네 첸바 직장기 타주가외 사공저와 타면주기 메린토의 내둔 세엽시 지루 니도 니니류 다원이발 深圳起别面강기 샤규 조람라대네 샤규 제법타 차기 총지

0: 노위 루가리 남바라케니 지리시 낭투 추유부탄 아긴티네 루가키 딘두르치 도장 숨두르치기 토니 수르지리 남바라케니 지리시 낭 추유시
1: 생글링게 탱디 레전션점 타시응이 레전데 좀데 겸고 몽게불라 타십시 천괴난게 님츠리 라타 부산점들라지
2: 신례무강 변종연락무강기 무병학장 고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로 불규 中国行列女歌，偏重演浪女歌。

0: 준비 체시 개달라 버지 너 같은 길로 교 진행다 개동하게 이 체시 체제 아니 님은이다 다와이다 님은 미수자자 아다 지금 다와숨다 체시 지거라 일라고디 아니 기서 되고 예시노지 아니 제다 어치 윤다 저 동시 계속 소지 지 내가 도와 어디 这 거야 김재디 개거치야 김재오 이제 예스 다시 제시 但你拿到了能做在整体呢，看不得他的那些，能做那做整体的在整。你拿到了呢，存在足够的，那些他们拿到了，他的取消也是呢。可是你们做，你做给经济数据，可是你就你做给经济体系的，他有人都得打完送也养不到逻辑没，反正因为呢，啊你，大那个军队，军队越战没，他们就，然后给他们的那个军队，你们的这大线这个军队的呢，打完这个下球没事。 계시 로지 유 아니 로송 마 휘빈 로송 나로 아니 로지 야 계대는 이게 딱 같이 제가 뒤지 여러 가지 준비했지 나와니네 계속매스 딱 계시 로송이다 진짜 이거 찾아보면 아니 얘나로 로송 최대 어디나로 이거 찾아나 아니 그런 이거 준비 유매디 이거는 나와 중에 예초매스 카세브스 셔리 딱 계시 우리 규주디 나다 체제라 다시 제가 규림디 한데 침기 땡비 나온다 마치 체제 장난 강사에게 규주 인지 담비는 딱 먼저 예조 체침기 규제 규주 킹손 나면 김치 땡비 체요리스나 담보군에시나 먼저 계지바 아니 공수라 넣지 지바 먼저 디제 칸케 요상 체도 규규 인스타 먼저 규제 당야 계세 무슨 규주 규주 인지 빠지 규주들은 내 차비 위는 먼저 요상 체도야 규제 개 요마르바 제단 딱 그거서 제아이스 그거서 제아디는 먼저 예전에 티게다 레고 준다 마 준비 다시 체비다 규정게다 규주지 거봐 이 나로기다 다와르게 나로기 체시 체제 아니 규주 가지 계획이 이 체시디 나로디 계속 제유스 그봐 뭐 디제 체제 다 침기 딤베지도 다 간단한 그 규칙원에 신나 팅게 만보럽 사브리 로선제 체제 아니 침다 체비는 다와 중게
1: 这些几个吧，但我们这个军工有没到些钱的，军工的，军工人多的。那人家老，大娃出生差钱，养活这人家，大娃人家，你们女士家长，大娃送的孙子去工作去，大，工作人家当不了吧？那第一位呢，人家大娃送的呢，老师给大娃出了个小月吧？那钱呢，你老大娃人家你们女士家长，你看你工作成的业主了吧？那你业主，你才是的呢，大娃人家去，那我才是去的，给上面家说的呢，大娃人家，老婆，请你打发自己的什么？你，老你大娃人家你们女士家长有没钱呢？能够钱呢？那吃的打发自己没有的。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생맞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칭 예궁.
6: 백에
5: 롱치이. 대종 롱친 년치 내고 되게 롱치네 하나 깨상 몇 월에 전 워주이니
6: 대종 롱친 년치 내고 되게 롱치네 하나 깨상 몇 월에 전 워주이니
5: 깨상 몇 월
7: 띵띵땅땅
8: 조문중 첫한 샘벌링기군 감사 다른 희나 주고 수리한 추니 생구소부디니 벽에 롱칭기 순간 지남균의 동심배 감숨주 기사미토리 친시 나닝을 균신리 친조균 슈케 야지기 다시서 다워 다 미만이를 찰진신 기사미토리 채나 추구츠 가바치야기 치중타 남아리쥬 세네낭첸카니 저지 슈시기 원래는 저보충충츠 치중가 제시배 낭첸디 세신하루나
5: 시비에 가체
9: 안 출리체
10: 저거 쳐쳐쳐 룰루가
8: 저번 주 최다 시종가 제시배 낭스리 챈티니 니엘로코 이서비 중망부 신년 토지라 뉴에 티즈나라 아제양지 타 아제딩지 조아 니네 저부 충충 처리야 겐치리 튼줄라게 교나바타 편주 미마 비준 칸에 버준나 외 어렵기 망추 중담 천샤 동기 등규 티양 지게 토니 수비는 2001页 시배 다섯 종 티 탱게리야 냠주 수신규 아 시작이나 샴야 모티도 천샤 동기 등규 지부 티낭기

0: 침부의 등규 시행한다. 티니 사갈 긴송기 인시 코위 키기 엽라 구차다르위에 죄그슈 그티 코위 담바티 큐기 코울 시탐 갸차 치타 송기 수레 쯔시 송부히나 시티바 콩키 큐라 사갈 다베 지라 시탐 치타 게균 니루 제라 시탐 치 착달라 시탐 치제 러리 시탐 숨타 티징 세장 갸차 치타 켐바 차상 지부티 큐게 달라 낙주기 미도도 왜 다긴도 제베 인송주 지죄 중하나 다니 콩주 미지발 왜 메발 다그이블라 멋이 큐저와 시춘바 오늘 멋스라시 코위 딕담디 퇴바탕 겨우 자샤와 티가 치치르게 내메바 원체 코위 큐니 루지 자시 류기 시덥상의 기호시 힘바냥 원경 타지 큐니 내등기 꾸니 람베 기호시도 치 고린 송점나 나르게 콩도 비네 쇠베 뒤슈 진비 기호탈 제부상부시 토바르니 소시 송자 코위 큐기 담타 쇠바치 원디 큐기 첩주 티달 체된 치히 코위미도 而 q 个 yerta, mebutamba, tsushu gusu, quangi bu, le chirishi, zangui chungya, quota, mewahi, chawa tamji, trune, jubi, guilty, namya, mipan, letan chawa kangi, tretan jum, nangju, tia, naming a guntu, megan be, nalin yu shibi, tunani, poe nyoni, guil sunt shile yaso, dagi, gutu tang, yawa kangya, jimanya bar, kula, sishu shabdi, number, tabachi, samgya, kugi, ko, tida, shi, sumpa, chihi, 장부주는 코위 교육의 예탐의 거친 상체 교육의 뒤도 교육의 숨숨 치바타 응 교육신 부유켜러 가다 라지 치바 인시주 봉부의 암마더부 교우 땡에바 교육의 담요 조두 민도비 타니 코우 띵니 실로 충위 교육 자체비 체도 장니 수송 시주 대잠수 그 다기 고우 추이 랜신 자체비 다군의 슈바탄지 담 추추도 류바 디다디 Kyuk dala si sunba kowe simu. Wengyang kyu natsu chasi. Silo ge tu mibi kowe ni kyu la mito. Kyu chung tu dagi nyawar dini lobdar ginyo wa yin si ju. Dagi, wayi, tani kyu gi kagutum ni da gyoba chi. Da legi chi chi si ju mur. Kwang chu kwe gi nemo ne tenba re sun hana. Kwe dagi ju lam di tong ata. Ta su zhaji la tu sun ni yuk yu cha chi. 铁达尔奎摩托这只悠悠的业余扩年啊推出人力世界的可谓生不住铁三所奎新的这只别国层这只连卡当别记了参见的面板大个金大金俺给党策助你给我都不见给绝浪同意写对帕玉的举办你坦别自吹一席去年陆地塔尔西浪索写对帕玉举出金巴克贵片插摩尔策助前面年
1: Kyogi先了,这我去,怕是女别来了书本呢,提一样连读提醒七百银,几个电梯呢,连这也问不了几,大个金大金,Kyogi大个内部看到没多,各位老弟,认清他,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梯没查,电 코니 왕탄 친기 공나니 다기 큐탄 지워미비 니츠티리 쉐미구 타니 큐마와마마 큐기 퇴미기 자주 코우 시순비 닌가 양 개발님 시주바

0: 기랭기 남아 릭주 집에 능 채나라 나치 모티도 속차 칼로 결혼 식당 같아도
1: 주마
2: 아우
1: 다 좋았어다 랑가리야 님은 처음시자도 아니 치제 직치기
2: 이샤 나래 카고미엔 수치기
1: 대전체 돈도 랑가리야 라능시 제무 지기 지기 치미이나 언니 커트레그베 님의 돈치다 나오차바
2: 이샤 이네 나 카시지 공기 제자 나 쿠고쿠나시도니 추기
1: 우지 보고줘보 쿠고쿠나시다 돈야 요마다 보고게 쿠고쿠나 몽고 돈미이나 나도 초도 렁그레 송기 내 암라게지다 아니 코코코나 제돈 좀 마지
2: 지샤 내 암라게레 나 코코코나 제시 능 마시 체자 나 코코코나 돈이 철철 주기
1: 뜻이오네 지샤 넘규 나리야 마사다 마돈세야디 델레스니 초다 돈이 초도 지도괴
2: 지샤 이내레 삼야고 던두 오늘 수건을 입자 디니엘이 카카슴바 코코코나 스톤베니 님데야 초고 베베 수르체 수고기부체 무춘
1: 체전체 코코코나다 돈주 상물로 렁주다딘데 숙침부치 유두 먼저 보고 요게시자 동야 요마리시기 마시체는 카타딘데 꿈뜨즘바 코코코나딘데 청자치 동야 주는 세상치아르지 두고
2: 제샤 디니엘은 생교진의 롤러야 펌치 코코코나 동제 뭐라 갸부차 디네 나즈 자만즈 나동아
1: 제전체 네 암라게 소야르지다 코코코나 소야 디나 롤러야 진이 몽고 시자 로요지 송기 디 제진진나 롤러야 그 진이디 맞저 카토 칼리아 감제 세비나 고유 코야 코르 요지 송기 제장은 저 코코코나디도 몽고 시자 돈주 매비자
2: 체자 생교나 러러 시나라니 딘제지 톤 톤돌레 랑게 러브디게 체 오네 나 탄도 삼돈두 코코코나 돈비나 칼렉 송원 뱀모도 오네 수어야 십진뇌 봤음기
1: 최전체 뜻들라디네 파 교고 체셔다 피게 송가지도 언니 캬파치리리뇨도
2: 어시 언니 캬파치링게 안드네체 클리클리나 로저
1: 어시 셴모도 남시 차와 차다 취제 랑가가랑아니 시조르치기 되다 키커조지다 진레코르 캬안제 데민두게 차와 침부시다 유베

0: 다지 오늘 십지 치유엽자 키사디 차와치 뒤즘바 찔레디 마이캬야 금제 가리나
1: 최전체 예 암라겔레 넘시 차와친보다 킬리야 차와친보 유두 찔레 깽그리 숭기 디콘조 차와친보 유베 딱전지리샤 대인엘레 양찔레 깽야디 금제디 영이 가리나 예 켈레 세브시마소
0: 쳔나 언니게 링네 요체레 게스치게
1: 오지 링네 요체 언니게 야르 게치치야유 차와 치웨 투수 키이 지칠 경내 오당웨 좀체 강인남
2: 대중체니 기제타 데메 토토 모트 미부 중잠 유부마도 바베 토도 모트 미부미 모트 미부나 모주 칠 데바타 르베 주제 튠주 시비 뉴베 유비 티니 르부디 단용지 시비 주지조 시이 테디 차와치웨투 키르딩기 차주치든지 지양네 우당은 다수 르딩기 무주치든디 르니기 르부스부소통유지
1: 알레 다치르딩주임부지 어 킬레야야 우나투야기 공부디 맵자르투웨
0: 지샤 콘츠 딘제스 찔레치로르 갬비인 아니 수구노로기 츠세디게 츠로르 덴토야기 뉴브스토아
1: 최전체 어 키스야디야 나시 장구다 둔도 어 저년야다 딘데리아 하자기 공고요리스기 최자 키망체지 나랑 좀 미지기 저거 약수지지샤 리두고
0: 지샤 메시 삼로스탄비인도 어 나주 미인 차와 친부를 쉬는 둘로비인의 지구시버 키스는데 수수뿐이 비야 매바 찔리디 칠로르 뜬체 오늘 건주 수구스의 조연은 아니 야오 쉬어지바
1: 최전체 어 뜨이네네 양아란주 미인은 양차와 치외급리야 찔리디 딘데스 칠로르 경제대는 차와 충수 조연은
0: 디나오 찜도 디니엘로 어 키딘제스 체질이 깜부통자 니엘레 렌드 체빈들레 안주수부디 시르 저베 나와 민도
1: 제전체 무싱아란 주미 르부딩리야 뭐나 퇴약 민부딘데 척도 매부도고 제전 돈주네 넘균에 뭐나디 치로리야 뒤돌 뜬토고 여자 아니 카타 안바다 딘데리야 저와유 기마지르바
0: 제시
1: 嗯，今年的车站，年若不去准给去住宿队，开始去的，今年的去了的比呢，不然点点靠公过日，车站出这屋的时间是多啊？车站今年去了的团队，控制车前不预备大事是吧？日日，车站俺俺这个来弄去，去今年团结点约今年团呢，控制要去的比呢，要不就日日吧？
0: Zhezhi, tundunle, namgyune, nganzu langa zhudu zimba, dagu mengyo gi, kichu da, simchu da, tundunle songcha chunju mangu xio zhiba, tundzo ya, saya dinze din, wane yao xio xi.
1: Che zanche, kasi nye gele, nganzu gore nali ya, xingchok du mebisha yo zhi, di gide, zizi chunju zidunga, wode taba zhi xi, zhe da dinze di ga zhugu yu.
0: 我知道，俺们自己是不需要，自己能够拿来呀，吃几大顿子，把不需要，我们就不买。
1: 全长，俺们一年来，过三亚买张订车是购买几个月就不，是说提到了第一呢，俺们订车起码是，俺们阿姆拉给，过大给过大顿子，要我先给呢，俺们自己也是买人送给。 최장에 지제야 사야 아윤 삼제 빠지시 제다 고슈다 딘데 지지 틀게가 주요 아니 님은 예부텔레드 장미야 우세세기
0: 이년래 랑게 딘데 스테비는 지지 망주 망주 주르지바 턴돌레 지지 사디 님규 나리야 치지다 둔주 소게제 샤베무도 차자 장미야 우세세무도
1: 前张前，我是顶着赢不着，自己给我做过来拿下，别心动自己的蒙古鸡了呀，说这给不接，全都卖不出了，当下。
0: 切脏切，你云顶上个很多老工作，卡拉姐顶着切皮呢，这只忙着忙着做事，这只啥的忙着忙着钱呢，工作拿了呀，这主动做来忙着钱，很多嘞，这只心里有事。
1: 切脏切，我就把那个知道，可是这只呀，没给那么多，他这只忙着忙着钱呢，我就拿了呀，那不给个人送给他嘞，你也给不住没？但是对自己给两个做女婿这样给有这日子的
0: 日下一年来呀我就自己想要订这钱呢呀自己想的我那年轻的是多啊
1: 通过自己顿时的年纪的很少呀日子多第一个新超过这里一共比这些多
0: 切子一年来控制能有年钱加拉卡的一年来切切单呀搞不定这工资卡的一年
1: 切脏切，现在我让你给人女友这里呀，给这吃些，这次说不定给俺搞不银白工资，先不吃都是吧？
0: 认识
1: 人女友这，我你给养来让了给这吃吃呀鱼。这次我不是说这给俺搞不起白工资抗议呢？
2: 提工资呢？其我你闽南语七每个位所加是一米长，天主日所固定三五马赛，特通云图安全全块谈这些，今些说了所在一个月上，米场面扩了当地青年吸引，其我外部所在一个高温呢，可以超百廿七每英百所达为七度一，其为所有技能发展越不越不马赛，云图参照米百经营一面。与人国际所人不记得开启入团别三千九百团云电器归九千百六百年前提拔的其为云图将为车不车年所达的启动图动特起的优势
0: 啊嘞那是就怎么办所这个月搞不云过的没让你们军年前所借用过月子得得个优势是吧
1: 人小姐子
0: 很多嘞，姐姐说的，日本说嘞，找不着么？可你几个名字？
1: 姐子，日本个读书的你嘞，人我是在读读啊。
0: 日下，
1: 姐子，日本个说的那篇字，给俺教我有几日？
0: 姐子，说我呢，云点人，工作呀，卡拉嘛给不起，说的呀个，提上，姐姐订这多么，订这项链嘞，要我买着。
1: 姐子，姐，让给老爷去的我呢？我最哪里那不买给不起，等到自己来骗他去吧，日多啊！
0: 日下，
1: 前头啊，就骂自己有点运气，自己顶着几件生意。
0: 我是，等到嘞，俺们那个孙亚丽啊，自己开个香蕉的，骑着大动作，俺做手工要买这送给。
1: 前阵子，你们是没看几个样子这样正面打顶着脚越位呢？俺的第三只银币卡拉得嘞，正面给偷的跑越子，俺做西亚给你个其他有日子吧？
0: 日子，没事，俺做呀，那不去年暑假开始约的嘞，俺做暑假长老了呀，抢不抢日子吧？
1: 日子，怎么？但那么细的顶着天咋咋了？对的，同给我你姐姐。是做热切去的，但呀呢，咱们家别的这么阔气的下日多，
0: 日下差不多不着数起。
1: 前阵前，没事，俺们俩跟孙亚丽知道，没事的，也跟咱们说起多事呢。俺呢，每天洗个的，现在差不多日下，该悄悄的都悄悄的着。等到也跟那么些些的嘞，谈的谈下什么上了，也得对的，差不多的当着几个多。
0: 日下，很多两个你叫我没乐意呢，恰别乱讲说吧。
1: 学长，他让说个，那么新闻都是点的答应，俺那个你都去开药呢，他最苦了两把手买了吧。
0: 学长，很多嘞，你妈那么新闻都没对准吧？真不打听这单位呢嘞，恰不跑过远面打听这好苦的事情去，俺们老公那子送不动啊。
1: 学长，去，我第二个了苦女友。第二了，我嘴巴拉给嘞，恰不马当宽了呀，别把给感情不洗渣结果嘞，俺那弟弟恰不等自己我嘞，叫我拿了那么多，恰都这人送给。
0: 아네 다치 뒤쯤 봐. 어, 배바 개침 부 겨빈이노 차부 법조 유배 다시시 봐.
1: 와, 딘제 임부자. 나 발라게 딘제 소녀유. 대인에 대좀 젠딩하라 니게 야우세 싱그메자. 링너 요젤이야 개치치게.
0: 영아.
1: 차부 법에 원라 배배 개침 부 겨배 좀 젠 강인남.
2: 대중체니 배반니 검춘이 추 속사시 임무 왠가 장알치워타 처와치와 양은 감시치외 쿨유티 배배 초두치세 내수 참부밉시이 추난토함 양은 추닌장토 초두치에는 참부유시이 차부법배원토 농기 눈슈 치마주조타 커우 이 렌체 치토조시 커우 추이 추치만 송디 코유 룸발 6개 유자 급필 베베바베나 샤체 망부두시베 콘조 뉴르투 가주 침불란디 가가시 게 툼부 조그 유시
0: 안네 다치두 오네 베바게 게 침부 겹두 좀바 차부퍼고 유베 다지동아
1: 최전체 어 톤돌레 콜리아 지시나니두 베바스야디 추나무도 감사대 도요 마리 섬주데레 베바디야 검주니 소스드잠바 감사다 추나니가야 소토부딘데지리

0: lo namling ge konggilin chena li nang na chu langkor ki da chuzui na ne se to be ke chi we ri mi chun da ma wo ji wo zhi dan se xian nam ji ri wan ge la lo da de ring ge tu zui na li ne gen tu dian la chuo ne ng na chu ge chi ka lo ling ge te wei gan ka se bu kian do yong tu ya ge che do yi ne langkor ki lu lan wei ka ji ne te dong ka na le ya nan pe xia chang de yi ne ge la li ya ni wei ne tu jian na xu ge han che ji ng na chu ni xi di ge la chuo li ya di ro na xu yin le Lo tashi chenang na zu tharing ki hor da gyun chi veli chenggi nang thongwe ti ko zu ro na su yin ri ba gi la
1: la se gi la
0: lo gi la kham sa shob de le la
1: lo shob de le gi la
0: lo ta na shob ge te dong han lo le ya pi tu chen ba gam jun chen bo si nam pe de wan gi la lo di na lo le ya dang na zu
1: mo zhe zu la mang bu shi ti xie de gi la
0: lo lo
1: la gua zu di ri xia gi la da gan de shu re na zu ji ka se bu chung ro jin sam gan zu da mi yu ri xi cha la da gan de lo mo zhe zu la 총은이면서 체하다 심다를 살기라.
0: 어, 저 반기라.
1: 어, 총에 나로네 단다지 딱이라. 어, 내돈 개체하지.
0: 응응.
1: 나 저 지금 그 다견 체제 디나로리 아직 돈 안 치고 해야 잘아 좀 같이 시키기라.
0: 로리 세기라. 게랑이야 님 타분에 체진단 바터 전화 쇼인기라.
1: 로.
0: 네, 게랑게 드린 태동 한 남교기 로라 우진나로나 쇼인.
1: 네, 세기라.
0: 로, 터치. 老他去切给啦，他这差了那么久的卡里拿了。
1: 嗯，他弄完给啦，他的底下，他那是摸着骷髅那老里啊，就铺起嘛嘞，铺结实的底里给啦。
0: 嗯，你在浪口给铺底完了。
1: 是，是当做底下了，卡给啦，像你们那，铺盖的呀，清明清明啥去的？
0: 哦，清明清明。
1: 他的俺做汤锅，汤汤啊底里下，八卦的灯格里，像咱老老的有的给啦。
0: 哦，你在。
1: 他的那老呢，卡你有的给啦的，底清明那安的哩，拧不提，你们去。총
0: 어, 네, 세로.
1: 세브도
0: 얘기. 로, 세브 통계기라. 하나 주 체로 다 나스로.
1: 어. 더 뒤에는 디르샤기라. 치미 총 뒤에 뒤에 뒤에 말이기라. 콜로프 단다. 최저간에 동야시 매매
0: 그것은
1: 권도 안 좋단다.
0: 시미 천다.
1: 어, 시미 천다. 콜로프 뒤 생겨리 세시 매매.
0: 어, 이거는.
1: 더 뒤에 요 말이기라.
0: 어, 네, 세로.
1: 디맹교데 디맹교데 망세시 디르샤기라 안 좋단다. 남규 속질랑거리 팀이 직 냠자 셈부시요 말이야.
0: 무드닝보다 제르발기라.
1: 롤롤리. 이제 사람 망찰한다. 디 윤교들이. 팀이교디 기익다 안 되셔리. 다시 배셔는 저 송지다 이제 모르다 이제 임바차셔나. 글란주던데 디 약속중나던데 당고디 기일이기라.
0: 롤리세.
1: 다시 너로 지단에 숨 쉬스네 야고 기익디 티셔루리기라.
0: 소프트 규르베스는 이제 지금 저르베기라.
1: 레이라.
0: 롤리세.
1: 소비 규르만체 고디 개루리기나
0: 어
1: 네세 디자치오 말이기 다디 자르리기나 그래서는 디 신다다만 다시 개루의 금쟁 그래서는 원나즈 디르세기나 콜로나로 된다 아 푸시오 말이기나
0: 어 제제
1: 푸다 자버루체 디네 치바주로
0: 어 제제
1: 디나로 푸디 차오체리기나 제제디 지나는 응 주축주간 리고리
0: 어 네세
1: 디선장 기길 세게 규루리
0: 어
1: 다디 만나서 넘 규직다 콜로도 발 힘밖에 없다 이제 버루이나 안주직 다른 못 해내네요. 디 하양데 요리기라.
0: 어, 네.
1: 디 하양데 근데 어, 규제 디다 잡아 요리기라.
0: 아, 리세.
1: 디 하양데. 하양디 수업나. 요거 자게다. 이제 돌이야. 계십시오 요리기라.
0: 어, 리세.
1: 기기는 시체. 디 기기 돌아치면 디시리기라. 규름 모친 자수는 게 고음 요리기라. 두스.
0: 아,
1: 네세. 기기네만 간 좋다. 상들이 심이 된다. 부조스들아. 기자는 배 기기리. 기자한테.
0: 단남 귤랑코나 로리안데스 나오모 준비면서 니마이나 만나서 강코르 발. 강코 준비 거리야 딘데 탄다. 집이지 발. 어디 테디안 박사팀에다 카페드바 디치메 이제 돈유 유베스라지.
1: 강코
0: 무슨 양루라도 스톤데 참바야 딘데 랑게 나오 처마서.
1: 나리.
0: 로 터지기라.
1: 단디가 사라는 길랑은 좋다. 또 쉬는 디르샬. 콜로가 세간데 탄다 디슈발. 가게슈나 강천스라 디나로데 가슈레 작디디
0: 야데
1: 디스라마 칠월 돈샤리나
0: 로로로
1: 디는 조탄다 디리샬 콜로푸이탄다 니마게 달라제닝베타네
0: 오지지
1: 레슬레세게 딘상 사베는 딘제리나 디나로는 탄다 딘제 도토 스토아기나
0: 오지샬
1: 디디나 코나로로 탄다 도스타 카세우 두세나 야 디나로레 메 코라야 메슈리나 Dele yang ka chige tanda anzu lo jida ne nga tse ge tse shin zansu na ku me tse zo ru rikila.
0: Me se na lok tse se sumu.
1: Lok tse de o. Me shun ju shu rikila.
0: Lo lo lese.
1: Luk shen. Di yang me di yang jebu gyabaya yorila yang ti shin ke me zo wina yang ku 푸디 시도 말이기라
0: 너 레세 디메 조지 제키세 조베스 체비니기라 메주오 제아 유나야메나 다그람 호르제 우르베
1: 메제아 요리기라 아
0: 레세
1: 타이넬레 다디 인글란드 소소디 동규레 자와
0: 아
1: 존재한디 트라라 신샤 시리
0: 레세
1: 디란 트라라 트라 말이기라 마샤비고 그 메조 우르기라
0: 로로 레세 기라
1: 다디 단단한 좀 원도란 체제 다 부다고 쉬수에 놓아요
0: 어 리샤르기라
1: 예 차장로 하양체
0: 어
1: 그거 장문자에 교우래
0: 근데
1: 디르샤이나 길랑조 모제찰라 망보치 담모르건데로 타이나 망샤선도 갸게슈는 르메이진 하야나로네 단다 차가슈
0: 어
1: 부다 쇼주라 하야 디든 그리기나
0: 어 네네
1: 근데 다야 가르스는 길라 직니 그 최제 교배만세 니네 그 장문자에 교고 싶줄이기나 근데도네 직자는 시체 연직 차우차
0: 차부대 제로
1: 어 차우 많이 아니 심해
0: 어
1: 딘지지기나
0: 어 네레스네세
1: 다 디유 되잖아 연 디르샤기나 저단다 직 다 콜로도 다 안 되시도 전에 그냥 거 쳐라 줘야 그 친구도 배차하시는 저단다 콜프 매바 스타야 심해
0: 로스
1: 콜프 매바단 되잖아 연 코나 로디 디 뉴어시리기나
0: 어 레스네세
1: 다디 자다 기브루를 보면서 그 찌르시리
0: 어 저발
1: 그 저저는 연 코 德 yomo ra kyabro la chala
0: o ji ji
1: di lam zan di che che ri la
0: le se
1: ta di ne ki la di chi sha ta ne pu me je ta ne yang chola zha ji ri sha ta ko ya ge zen ka ra ra sa ne ki la ta da ji chu chu me me kon du shu ya ta da ge ge shu ne yi biao shu ra ta da zo kap jo ge se di di yin da ya
0: o ji ge
1: ge da di na lo ji
0: se tu ya ti
1: di ko lo ta ye yong zo ko lo shi yo ra
0: ji ji
1: ko lo shi li ya ta da 근데 시어리기나
0: 아 네.
1: 팀이게 양 모르카시 양직 된다 장내는 양 안아서 탄다 겹로려 콜로 퇴바즈메베
0: 더 유만아
1: 대간에 디가 이렇게
0: 아 네. 레슬레스
1: 콜로 배신 다른 거 전에 겹로디 양 콜로 퇴바데야 직다 부담데 메면 양비게 간에 동그리기나
0: 노 레슬레스
1: 진정 놈이 쉬어리기나
0: 레슬레스
1: 다 디는 카투 모르가 안 걸로 직법 말이기나 다 배신하시는 수수 모르데 디 그 앙자다 제 디시 로가리기나 디나로를 단다 디시라기나나 겨게주는 런젠스라 코란다 진도나티디 어 로가르샤기나 인짐지 디제브네야 인짐지 기나조 단다 디셔리 겨게주는 벤창시리 비페시리
0: 레세
1: 인짐인지 타코 간조 타카도 어 카게나 슈비나 베샤즈나 쇼디사바지나 쇼 숨디게 닝베이나 군주파주다 카레 디 로 모터 탄다 디셔레이나 젠제 체야치
0: 레슨 레슨 모터 시비치야
1: 어 시비치야 로디 군주 바조 머심 수제 어 푸디 어 슈제 가조이미 군주 냠도야 딱다데야치
0: 노 레슨
1: 어딘데스 디셔레이나
0: 노 레슨이나 길라 탄다 차리아 윤교딩 나조 단 랑코르킹 나조 콜레푸디 가조 데유메 디 딘자 인다 마인케 인제 디르벨레
1: 나리
0: 갸게 타니네 슈빈나 징보 치스레 즈베라게
1: 제이나
0: 다디
1: 너부 오즈리라
0: 로로 디
1: 그 디치리 푸마 지 쇼미나 야 쇼미야 앙단 쇼마레 다베샤는 지니마 쇼므루로 다베샤는 당보이네 지 주제이나 다야마 게구스도 사루리
0: 어 레세
1: 그 디치리나 다 콜로리아 지 세가다 인데 수차샤나 다 예용 가게미 통연체 부두스마 뇽뇽뇽 진 난조 람자지 오다 퀄리티야
0: 본도스 퀄로
1: 오데네지
0: 촌샤
1: 삼사지바 오 토나시야지 오 카직 쇼드즈네 클릴 디쇼로
0: 포트가
1: 마쇼브지
0: 지지지
1: 다 뇽뇽뇽 진 디 부쇼다 디게 노베 요마로 난조 단다 베샤신 찬용게 베샤신 퀄리시 자로 포마 쇼와 샤신 아 눔사야다 모데 슈크다 디 근지 돌경 있구라
0: 노르 발기라
1: 다 디는 윤교디 간전 한다 한다 콜로단다 푸디 너베디 윤교디는 양고지 근지 돌레 펜슈 돌이
0: 어 인데 인르 발기라
1: 콜로푸 메베다 디미기 직 푸마 사르드 전에 찬용 산교도 직직 산교도 디미기 단다 직단 놈다 근지 돌 배샤신 단주 부찬용의 용자비는 먼저 양직 잡으르시면서 나와서 연구마라.
0: 어, 저 말기라.
1: 그 뒤치 연구리기라.
0: 어, 먼저 야 세세 체험 다 통 연구리를 말기라.
1: 너
0: 튕기기라 제 림신다. 야르야르 딘제 뷰가 타르타르 뒤쯤 봐. 랑고 클루라 임바 차샤비네레. 먼저 넘겨다. 뒤슈 체베 규리 나로리아 칼로아야 오네. 덥디 럭으베기라. 딘제 원체 무슨 람산 근지 체시 체토야기 딘제 yobje mangwa chitin nan thwa la
1: lare
0: lo kela le se nam gyu ta chen nga nan zu di ta tan de chi nu di kela ge je sen nam ri ba la
1: lare
0: lo ta chen di nan zu yan ti ta gyon che dan the le ya yan kela ge thap chi sin nam ju na ro na la
1: la se ta di dir sha gi la nga nan zu ta ko gyon che sho di dir sha nan zu ko lo lim ge du zane ta nan zu ko lo lim ge ba ya ta de di sim gwa gi la ko lo ma go ya chi
0: o du wa gi la
1: o di ga ne nan da ko ri gi du ko lo ma go du zane ti du zane ko ko la dikandalo ma ko di chala joya ki cheshe ji ri sha
0: nyang ge che che ba ge la o ri sha
1: di ji che di ne di ri sha ge la jo ko lu pu me ba dan de sa ne chala joya ji ri sha
0: na ne se
1: ne sum bu di ko lo ge de zo ji di ji ri sha ji la
0: ko ne
1: bu sho ya ba la ne bu sho ya ji a ne bu sho wi na ko lu na lo le pu ka zui mi chang za ka zui mi di di chi tu ma re ge
0: la
1: ka tu ya men le go si ya men ji ko ra ju go dan da 다시 tola shingyo shio maray
0: shio chi
1: dijigo tuanze diri
0: no, listen, listen
1: an di na, diri shakila jitane gungli chi ge ne chobo ruli ya di lokze riri je gugu ila
0: chi ge ne, chi chu sum riri wangi
1: o, diri shakila, yan lol pab na lo chu ne ge bu ruri
0: shakila gila da chena kisi di gyun shuo bai se chebi ina nga nang su nam gyu kwanze ra chiwa cha se nang zu chomre toli ya khadze zi chambu ina gila
1: chita nang diri sha gila kwa mo nyi ge buru ri gila tam mora changma cha ma ri
0: kolo ri ri gi di jala ri ri di sungo ri ba la
1: ri
0: lesi lesi
1: kaji yang dinti tanda di shuo ri ya dik si yang mo tra kanda la u ri ya dik si chang ni ya chek to la si li ri
0: kwanze ja to yu ba me si ri ba
1: la ri tanda nga zu chan yung gi tanda ti sum ju men jek mo tra ina jitani shib yung ngab ki che di gaan li ya tanda li im ni ya dik si ge ki zi chek to la si ngi ta di na lo li ya di li ya ram jing di yu ri o di ki wang ki ki u ri ki la chan yung tanda chom re na lo li tanda kolo so sa ta dwa ina gom ni ki zi ri ki la
0: jik li ya lolo les les na skela ge suya che bi na tan de kolu po ka zu yu me tan de nong wen tu ya ge tan de lula di wen ne cha cha bi na lang kor ge gu jin kong da da ge de lo re chi nu ja shu che din zu yin ba cha cha na kolu ri ri ri ri yu ba ba la kyon dong be ka si kolu si le ya ri ri ri ri yu ba an ke si ji le ya gyun shuo be se che bi ne yang gan gu lo xi zuo ji gu ya gu ba me ba
1: yo ma de
0: ya lo le lo wu le lo di tuo ne yang kon zu pin zun tong yong zhe ji su ji di nu bu di yang dun bi che tu yu ba ba la ge la
2: 爸爸，哦，那个阿妈，他能洗车肉去，咋子先得做么事是差用的？为啥？那爸爸给你几里拿了，参加几去？咱们也下不住去，这块住个。哦，大大的，小了你，没穿那么久路。没得当过马的，尿着车肉的，听说没得马别个，是看不起多，全面弄穿了的，啊，优秀。
3: 来，那爸爸给你解决两个代价着。
2: 钱咋？那个阿姆让个谁呀？你用钱多啊？嗯。
3: 米仓妹，结婚用子大。
2: 是吧？
3: 解决两个男的，忙是得病了，凶人的，样子是抢我的生病。
2: 是吧？
3: 马赛，可以为，把做出呀牛的事哈做上。
2: 是吧？
3: 那个阿姆。
2: 嗯。
3: 唱不些呢，我也没得你是他对面的。
2: 要我可在。大姐呢？阿母你解决啷个代志着？着，解决啷个代志着？阿来姑阿南爸爸。
3: 呀，那阿妈。
2: 你先说。赶紧请不得进去。
3: 哦哦哦。
2: 爹，你是。
3: 你是没。
2: 打着。
3: 打着。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场面激过了盲掌熊的也不远
0: 老新柏林街他们那最新鲜那新北的产地呢品种龙青年轻流控培根龙青期金鱼贴这些位里层的能色浪块的更新的音了我听的里层做用不等着那么音了我那次浪块的更新的里层的电视观众呢起来给人推了这把间土电了音他的间土电了我那次出演的被脱了呀查着几个出发起下那都给你给那个地下去洗着拿了地下家里洗着拿忽然给毕竟狂了呀出发起姑娘有时的这都完了给了
1: 他
0: 的卡塞夫起来全部送第一个给出发的那路了呀送下前面呢第二段狂干给那段钱是这边给了
1: 人给了
0: 狂干
1: 第二下赢了他能做给兄弟电子手刹洗了
0: 电子手刹这都完了给了
1: 第结尾呢
0: 嗯
1: 特别是要说卡带的
0: 哦日都完了给了老弟天亮给了给娘就是那时候那修音他的车外归那年给车中开始修一位是切为呢给了给他的这些切为给人拿了呀看嘛谁不穷不一能啊那组地归托了呀给了给车这个那边托了呀那组打着了那时候那修音托起去老给了没推送着拿了
1: 是
0: 嗯嗯
1: 他的地址行了俺就卡卡加个立地
0: 我是吧
1: 加个修呢上这片是了
0: 是
1: 结尾不如拿了给了他的用这场学习
0: 俺
1: 就加不落地你们大都是浪费天涯的吧？
0: 我是吧了。
1: 浪费天涯的，他家里就那手啥事了？
0: 嗯嗯，
1: 他平常忙下去，老给吃的了。
0: 老
1: 都是天气有到过晒日些，大面
0: 些。哦，是晒日些。
1: 他过说人些些，说只用过了。
0: 嗯嗯。
1: 他的家老的几多在呢？来老大那钱原来去都看几个样，可多嘛过，没对别说是几多。
0: 哦，那是。
1: 可多。

0: 하나기라 딕진양가 차보여다
1: 이거. 아, 레스.
0: 가셔야 된다. 다 지단에다 내줄하야 뇽뇨림쇼. 야 디직 타마테니 소다 메다 중문이나 디년가 차오여리기나 난디다 학바도 안 하죠 단다 눈게 단다 리도알라고 참비시고 난스한테 지글랑고 소세다 니네 치미네레 타마르시 키제 두도 알
1: 단디년가
0: 차오 십지리기
1: 어 저반기란다
0: 내가
1: 공신님 버 저반라
0: 제체
1: 나도 된자다 숙침부 태가 저와 윤거반
0: 제 니네 학바도 눈정 아브로다 이제 유디스는 가나 진짐지 그죠 마스마지임나 농고 모르가세 니브다다 제샤샤 아니 나로레다네
1: 다게도
2: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로 랑골 닥경기 시제 야고 마케나 키랑 카로와 첸텐시르 지롱앙
3: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고 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 덴베 카로와시 칼라인
2: 랑골 닥경니 제나 피타
3: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 랭니기 랑골라 닥경 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킨투라
2: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타 로알라 춘중 치다네 콜롤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도 강리 영토
3: 타다 키랑키 센신비 리젠디니
2: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시피니
3: 렌게 레첸 난 슈규로 그스슈
1: 로 토지 기랑게 단데 태동 하나라야 남베 랑골키 Lo 반기라 넘겹도 선발기 넘네 서치기 개발들이 자딩 안아주
0: 근데 이 길라 저 쉬어야 돼
1: 넘네 서치 가게 넘기 도로 뷰가야

0: 해방 한제 여러 아니 답변차선 랑코던 되 참바 다 눈에서 시치네 겸나 가유나 야메나 참자데네 겸산답네 겹다 지 그그발 어 딘제 체비나 제스 쿰시데야 이케 꾀유나스 근데 저도 안 길라 초와데
1: 나리
0: 라라
1: 다디 디지야긴라 꾀 키케요 말이
0: 아 레스
1: 이네레 당난조 눈로스디안 챈딩스 국도이라 다 망차다고 눈로스 쇠차비시고 체 뎀스럴
0: 하지
1: 다양 게르다 슝쳔나 현 슝문놈 그거 다가
0: 그 다가
1: 진짜 돈에 단다 땅은 좀 배셔서는 차라리 게임으로서는 단행제 딱딱하지 자다 겹제 딱딱 가는 용부 써도 알
0: 땅은
1: 좀 눈물로 사카셀이 안 단다 딘데지 컨트롤로 눈물로 다 모두 되면 교 학과도 인지 단다 권 추도 나로 로세우스 메베
0: 어 도와기라
1: 근데 대우 넘주 잡지
0: 어
1: 딘데 봐야 수 돈주는 눈기
0: 눈다
1: 제시디 모자디야 말로만 배웠지.
0: 아, 레레스.
1: 디디스케 교육이나. 다 약속 중는 중국이 넘로나 이용 가능로네 양지 직부대기기나.
0: 너 레세 무슨 체비는 안 나서 넘는 세세 참로다 첨대가리아 도스 고주지 체운도 삼바 상모 개개기 체시 랭교 임바라 바라 세세 장 첨대가 디치워리 데레 이네랑 안 나서 탄변 차선 중국도 농스란데 르바기라. 어딘 주체 중국 임바 차선이야. 넘기 컨트롤이 개라게 탱기 자이게 사지제 다 딘제 탕가 디딱다라 지 손부여 봐.
1: 제기나.
0: 아, 레세 데레 디체여 봐.
1: 제기나. 니마는 탄다 갸게슈나 시화디. 야부 타오리.
0: 어, 르바.
1: 나 탄다 야 망자지 야 시요세디 딘조 야고도 와.
0: 어, 리사 리사.
1: 군인이 탄다 지단에 타게
0: 상시기라.
1: 담가 약쇼치리기라.
0: 담가 약쇼인 바 차산나 디니니 르반기라.
1: 제기나.
0: 아, 레세. 다 키세 디니니 슝게 디니 임베슈고 사제 근데 루네레
1: 케바메
0: 봐.
1: 제일.
0: 아, 레세.
1: 젠다 딱다만 되는 기란 저 탄다. 뭐제 쇼크다 간지 토레 양지
0: 겨우
1: 매지
0: 너 레세기라 너 터치치 얘기라
2: 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3: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2: 다른 키기 센시마디니 변조롱친 년천대쿵 표회룽진기 짐주 태진시비 내세시
0: 아니 디네 안아주 차조지기 차완디리샤랑 안아주 공기 루신 송도와라
1: 라리
0: 디르발라 카레디 송구유자르베
1: 젠 인지 말라기디리
0: 어 레세 오디다 타당 안아주 공기 카레디 인바 차선의 그두 테모지 제비는 자 참부이나 사치두게니 길랑게 대야 레스나로 날
1: 레세기나 다 디 콘도 길랑 조단데 디 카레디 지
0: 레세나로 슈브르 와이샤 라라 레세
1: 디 디르샤 길랑 조 공기 류신 치스 슈나 단데 디리 길랑 조 인지 말락 여기 슈노 파동지 디리 아 차자김니
0: 라라
1: 디네 디르샤이나 공기 류신 치스 심도에
0: 도도라
1: 디네 디르샤이나 모제나로그 디리 다디 공기 류신 치사 디시 제외나 나저 직내 랑가 역도르샤 텔레
0: 어 레세
1: 텔라 망보다 근데 임내야 베디 트눔 제라 고만 대체 니네 디시네 오도 공기 치지 나로라 팅미니제 기실람 야보다 정게 나로 이제 있는 건 나저 다 직 트눔 제대리리야 권념도르 지네 오도
0: 어 레세
1: 텔레 공기 어디는 이랑저 약초순다 수수 수고 대단한 선자 춘음 제제베 쇼를 레지네 아우도기 계시 담은 남아 제마톰네 텔레디 인지미지지 장세신의 아우도기
0: 어 레스레
1: 텔레디 길에다 괜히다 망부스 개용으로 하기
0: 지지지
1: 이 장세시 인지치고도
0: 어 레스레세기 로토지기라가 소야 제비는 안아주 공기 류신 클론기 탄다 인지 차자 카렉스라들 발기라 어디 계시 람 대우스라 매다야 태도 망고스란 제 인비노 공리 태무지
1: 그놈 제도즈네 디지네 와
0: 계시
1: 직 랑가 독자다 직 텔라 망보이나 그런서 다 공능가던스네
0: 직진에 오래 아 레슬레셀로
1: 그 인지 말라 나로레 답에선 텔라 숙첨보기
0: 상용
1: 상용나 먼저 디시리 답에샤시나 가지 트놈 나로레 딱바샤샤세스메베
0: 더 유바기라
1: 다양 칼롱 좋잖아 칼롱 나로네 텔레시즈네 다 덥저든데 첨보다 야 티도마
0: 지지지
1: 얘네 그 나로 텔레 십십 망보 자 티엔지 먼저 다 잠발레 십지든데 티엔지 그 거기 나로래 아직 딱 봐 차용
0: 그래
1: 어디 양은주 단대기랑 디디샬 도나제 숙제쇼지
0: 가지게
1: 튜눔디 튜도튜도지 양 되게 가래 되게요
0: 도나샤든
1: 노알 차자리야 디양지 양생스 지면은 튜눔 단념도 지면은 아니 디야 뭐네 닦겨지리샤
0: 레스 레스 기라로 터제나 차도게 기라게 탄데 세진나 바카 세비초 인타네 터제나스 고나샤 기라서 지실
1: 로
0: 기라 고다니에서 공이도 서라날라
3: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롱 랑골 닥경기 시제야고 마게나 키랑 카로와 첸텐시르 지롱남
4: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야고 톰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 덴베 카로와시 카라인
3: 랑골 닥경네제나 피타
4: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 랭니기 랑골라 닥경 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친투라
3: 디니에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알라 춘중 치단에 콜롤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도 강릭 영토
4: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3: 딤주 태대 레젠기에 낭세 레젠 랑골 닥종 시피니
4: 렌디 레젠 나 슈규로 그스슈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캐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캐제 시베 레세시
2: kilantochi ngana zumo thuchi je kilang ge thedon khana la yanam be hula thando ngorina ro na shuyin le kila
3: le sei la
2: lo thochi hula kha sum bodir ba la kila
3: la re
2: lo lo da di ngana zule che che zam sto ba la kila di min kha sei na la kila
3: di di ri kila zo thando da kha ge ran shuyin ne bi zhen qi se le
2: a bi zhen qi
3: o
2: a le sei
3: da di di ri kila zo jian zhen qi se le
2: o le le sei lo lo
3: da di di ri jian kila 먼저 탄다 디 갭로그리기나
2: 어 레스
3: 갭다는 유한 케 딕시어리
2: 아 레코 갭다 둘이야 수스카니어베기라
3: 아
2: 레스 레스
3: 네 갭로디 파이리 뉴딘데 전부 쉽지르기나
2: 어 레스
3: 디 간래야 탄다 저 탄다 디스라 타우한 자게 쉬우나
2: 어 저발기라
3: 어 자 탄도 국생교디
2: 어 지지지
3: 다 디 망차 시간 저 탄다 직십시지가 다 안데 주주더네 디 직놈 자데 엔데 신이야 제우라
2: 노 저발기라
3: 아 답변은 저 저놈 제베 쇼리안 디 놈 자샤 제우세시 디나로리나 놈 지워 말이
2: 러스
3: 야 디치리나 디나로로 푸다 냠도리기라
2: 레르세
3: 두스
2: 디 두스 두스 뭐 폼도 잡스도 하기라
3: 오 제기나 폼데 나로다 단데 잡으요리
2: 어 레세
3: 디기리아 푸제 디 월이야 놈이요리기라
2: 레스
3: 레스 나 저 놈 자도 야 제 직 저의 직을 시작이나
2: 어 레세기라
3: 근데 딜 시작이나 푸디 쇼네 양콘 노브디 어 융금도
2: 어
3: 다 코조 노브디 딜 시작이나 먼저 단다 먼저 직 도루다 다직 랑가 된데 되게 되게 된데 도저 랑가 리도 전에 고마 베르자용 우리
2: 어 베르자야 리르발로 코조 노브디 임바 차산을
3: 레이나 다기지 그 녀마 된데 디 매매 커블량 그냥 안 좋던데 디지고리 그냥 가한데야 단다 자스 매매 당황스 매매 저부디 디지고리
2: 아 디야 누부디 야 전에 별자 알바기라
3: 네 군이 누부지리
2: 노노
3: 군이 송지샤 저 가래스는 송지만 채면 당 당황 지고 있는 디지링이라 링 갭지 디디
2: 그
3: 링 줘야 맵지
2: 어 레스
3: 도시는 데스 링 갭지 그 여자 링디 처음 맵지
2: 어
3: 그 푸다 눈게 송디세체 링게베 부르르 그 야가야지 메베
2: 숙점이지
3: 용보스 더 링 전화 맵시리 데니 디시기랑 저 탄다 다 제가 주드네디 디아시라 돈돈 말이야
2: 노 레세기라
3: 클레르 실로아
2: 지잖아
3: 진상결이라 신다는 현독 세 겨부터 우리
2: 아 네 레세
3: 그 노베티 쇼요 말이
2: 근데
3: 노베 냠 냠베기오니 노베란 쇼야 쇼 노알
2: 아 레세
3: 진짜 눔자야치
2: 로
3: 되는 건 좋다는데 디쇼리 디워디 디시도아이나 기크쇼리
2: 어 두두
3: 자라 기크버루치 된지 돌아줘야쇼리
2: 로 니신나 니셉스라 통계기라 터제나
3: 어
2: 통계 통계라
3: 디지르샤
2: 로 무팅 어제
3: 나 디는 기랑 저 직다 칠로리아 직트놈지 딱세 제베 겁리아 아니 뭐 좀 마태베 소리 배차하셨는데 놈만 잡지 디단데 기대 돌아치면은 그냥 부셔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레카라네다 레카 튼치
1: 주즈만이 돈 잠이 주즈 아니 주즈 잠이야 차진 티데요 말이야
0: 주즈 차진 티데요 말이야
1: 어
0: 민칸을 차친 엄마 능조라 라고 친보 엄마 다단다스는 총소케 르네 칸조스 제브두 몰라 담미케 헨케 방공셔데 등상케 총소케 르네 칸이 보다 치메르 터세케 제차 등자 송데리 지아 친보 잔지보 총소케 벤조칸 총소케 멘조칸 총소케 세용케 레카지사 오
2: Kabo 총소케 중내 강만다 다세 산조다 자두다 마보르바
1: 들레
2: 레기친 남상 파샹라 지지다 샹라 지두모네 샹메 강난데 다스티 네바디케 나지게 예체샹텔라 다르치데 테 지두모네 톰나 콘조 메주친 테마토네 샹메 강상케 다타 모티난레 종토르 지데친 네바데 추조즈니 강레 다타 메주 그거
1: 중무지 봐
2: ཁྱི
1: ཁྱི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Sonrik tole kapti chi yal dunju zongji da terengal nors xia zongju na terengal du nga nort xi chi par xia de cher go na ni nu la san ta ni ma mon bo le ta ma xia de yang na rui xu na yang ma na ze xie sa sa tu ne tereng da san na rang ni han ta zang ding zang da cha na ji cao tole ma zang qia zang de yin za ji zang rang su su mo ge le lang ko re de me lo ma te me du tereng gan zo nors zong go na ti nort be ju dong ze le lam san xia de ma chi na chung ta le chi ne ku ke ta re de ta ta ko de ra zong そうそう。どんどんせくた、というか、チャチ。にんにんどくやんた、レカとラゴな。にま、どんくレカ。てんてんたんらせな。にま、ぜくレカの、とでる。どんどんせくた、すじゅくとれ。とはく、ぷじどくじまれ。だ、どんどんせ、はちゃんけ。だ、でぼ。どんどんちょんどり。とてんめな。パンジョクとれ。チャチチんぼみんな、かられさ、レカラジュ。せいに、ひゃんそうそうくなんだ、たつい、え、ちゃたんこ、ごそんじょじり。てめくレカ、ちちかんかんラジュだ。 あれをラパーというか、ニャンデークリカマンボタ、テンザツオーラバ。テツオーデーデーディーキナーラランソーソーケ。ナソンジャーキナー、タセチンラザナ、ジョリーチャンバスリ。リーテネタ、ニャンデークリカマンボツオーナ、ジョリーチャンバタラ、ブヨメルンブヨ、ソーツオーナ、ジンゴンジョーメラ、ジンゴンジョー、テリータスティ、チェムナンカナーラ、カレイク、トンゼイマンボ、オーラブジュダタ、マー、ソジテティ、ツォマタランソーソーケ、レネリ、ラデドゥ、トゥジム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 ona mon gare chu zhen zhou qi len zhou gare nan le le ka ji ge li ke tong ji le ka yong wa la gare ke ta sti ma de ten zu zu cel de par qi zong bin zhou to wa de ma san ti ke mo ka si ona yong wa de le ji ju ko ka ten zu to de ta ter se ko so wi ke tong le ta de qin bo
1: o ten zu man zo ge
0: Samnu gyundo de chuk chim si yo. Samnok nan dingjo de mason ba semi tone ta samik ten sa ta ko duram nik nan ko par be ton de mason ba chim bo son le ka ton zone sama yong wak ton le jia jia ta ba sin ju ke zon le de mason ba chi ton se ta ta la ton de chi hori
2: ju dun hin ge ne mu tu chi kong ki ting ge zo wa mang cho chi za ta la song ju chi be da wa ken ji cha yu be go la song be ga me ti ji se nan
1: 아니 단다 기나 저기 낙추기 따짜단 돈조 있는 갸친보다 돈조 유류 잠바 녀마기 담이 삼누스 네미도 돈주 드류 잠바 따짜단이야 송급지야 이 네미도 어야 쿠류 송급지야 이 네미도 디기 따와디 슈친 춘주르 봐 카팅사 아니 베디 따와디 데 군도 친체제 진내에 계급내 시주 망고지 지라 지거를 봐. 자단 송급지야 이내리 야미나 쿠리오 송급지야 이내리 디토라야. 근데 차도
0: 디토라 당고만 잡으면은 근조 자통도 힘들지만은 파르티르타고 마예코 근조 사자한테 토강 사자리다. 당시에 좀 이 도움이 그 사자 토강 던스리데 나는 자단텔 송급지지 때 마예 소다 자쇼니게 돈용 속 소반자 그래봐. 디시티 콘 데리데나 하나 다른 소속 때 히도 히도 Kanla 당신자가 Tele jerka ku yiri per mangu ku toli lontun muntun ite ku ta par jerka ku lachati undu ku kun sobi ku toli ronu ku toli pannon ra wo jondeli 다디게 라니게 도시게 쿠리오크 네와 데라 나마톤 만자피게 당신 자바톤 쿠리오텔라 자마 자장 자통텔라 융강크톨라 하장 이 동영네 쿠리오 제도 된바 차데레 돈을 세겠다 고념네 톨리 야캅게 랑클리카 랑라 다루게 야캅 휴싱게 디엡저바디 마문 버치티인데 고만서 참말다 하나 자자 자탄바 제인데 자탄 카사 니니 중국다선 가사 남라송초 가사 다 던져색다 리닉돌이 저렇게 자주국돌 초통만 보소 해야겠다 답대 친구 주의야 다 던져버리
1: 다도 지나 다 지기 총주 멤버 치르지 봐 총주 멤버 인베 마세베 소소 정리기야 지기 롭종이네 민도 딘데 나 제제다 소소 독대기야 차례 딘데 남으로 봐 디 난 제제 아니 망초 망부지의 편도 망부 중요기리 가지기다 시주디 마 지라야고다 봐 지기 적대의 야고 마제비나 망초 망부지 하고 만두가
0: 말아
1: 안디 편도 근데
0: 뭐 다다 나라서 종소민 반다스 차야고나 저통 마이만 루리리 종소민 비기 리기게 향고의 고대의 마송 다다라랑 소소고 리오크 겐저 소라 봐 또 야샤지야다 봐 코딜 겐저 봐 디 나세 줄비 लगभग तो मैं इस चीज़ के लिए जोन छोटे से बाकी कहेंगे जो मैं भी कहना है पर ये रे मांसों के नाम जो जान चीने तारी मांसों के सिर्फ रहता है मैं मैं जो कोनल दिन दिली के मांसों के चीज़ तो लेकर कैसी कैसी दा तो मांसों के ये रे मांसों के नाम ये लोरी दिक नाम था ठीक मां मां � 보고를세나 코 단다다 소외기도 강아지 보여주면 보고도 코반 코니 단 연세 코 보고도 다 감찰게 코 보고도 마소리 뒤소스 집지래와 그 마소 파르텔라 티 마빈이 대성 그때 자반이니 코 기탈이 코가 미들려와 레칼라네다 가자지데 등장라서나 여가 쓰주상 보여주면 보고 코반나는 아르차네 타나 보고도 다다 파마소 파르텔라 마브 대성 그 고데브 스파네 로레릭 난다고 지세우는데 토란서 디몰다리 나모도 마비니키 데타마리 파르타 다 다바고데 혀마줄 존소미 빅타

0: 그게 첨배 띵네 계조 개부터 송장가 고부다가 레브마 단제 코야린 주브리스 리그 칸레니 콘트제제 기란즈 야오민도 람산 레브 단제 나야말린 바카레 두스케데 시에요리스 송장게
1: 난즈 뻬인진 태진리야 다야리야 고코제 라치브지 콘트말라 아
0: 두스케데 시에요리스 데네 송장게 민망디겔 까타니 차진 껴니 싱더 콜로나로를 녀르추 김사니기 능미 견신다 나체기 아니 나가 잘라디게 싱더 콜로 니실 학식나로 루제 리회다 리흥코니니 디게디 랭산 솔린리아 제가 담버스 디네 까랭기 능미 코리아 견신 숨주 십주지 여바 창물로 춤춘 틴 세버스 린렌스니 존송데야 스레제 서두 좀바 조스슝기 네 방준아를 중요하게 균월다 까르강근 둘이 까랭의 경우 이게 창물로 싱더 코로나 루니 리딩 가졸이야 오브리스 막문 지준 창마 롱버 까오탕 쪽에 튼제 개강알이야 랜산 순인이야 파 로브리스 랑갈 킹교의 조다 종카리야 너브촌이 개요 마리스 랑갈이야 님은 카시에 친제 리딩 카르톤 침보 조두 잠바 차이징이 나자 베드랑 자요마르데 야란제 차가다 송장 다가능신 군진디게리 토체나 제슈요리스 차가게 아니 카르종기 송공민기 데세 큰규리아 차진기 능매야 아니 데스사바 갸르주 고야게 낙지제버리스 롱버카오 당전에 로윤드 잠바 차진다

안달이 시바식 편원의 벽에도 법규당 좀지 양준제 수주인비 센시입슈 디린텐제 기념남도 비야니 내지 소외 남달이 시비의 점중기 류 구바티인 생겔인게 점중 링체 내지 소외 남달이 시비의 점캠마 할인 캘러니 뒤럽주급의 장망 오차를 지연식다 뒤럽니슈비의 밤의 천지 직도 지신 점니 견주용기 Tienki mikdu cha yu dang lam dun zhumir zi wasi. Kongki ciswa la jangbe tongxin dang, wena dang rangwan la zhiwe xi du ki, kikyu yi ki tangwa changgo dang. Kongki gangye kye se dang, rangsim duwe bonyi dang xi rui la minam hale yu shi. Halin kailir ki mikki mizhik yang, kongki jikdin la niwe ribdu cilxin nambar zhawa dang. Kongki nawe mitu yang, kongki jikdin la 년집 시툰 양기 용수 강내 급시 내기 소외 남달 시비에 점중되니 웬로마 할인 캘릴 하퍼드 롭자치며 루림 니버르 롭중난 뒤 잠바시기입니다 제로 직동 급제 조명이 류다와 시번에 고잠디 표미당 김상기 뒤집집에 도와도 꾀지 제로 직동 급제 조명 숨류다와 숨버르 뉴스 배준 체부시 좀티 비만이라 어릴급식링 년배 차바 초근도 켜보다 사과당 퇴딥기 땡도 낙주기 메토 톨킹기 킹신 어리 퇴립 퇴딥집에 비딥제주토 탭탱이 점니 좀시 루주 땡기 잠추 젠다 채워식 리지 낙주 제유라 어리 작진 좀바보 마크 투웬에경 띵조 하전 진분낭 유발마세 자치 로버부 수요경 상가식신앙 유네 증가 죽세 다대 발동양 참여시 랑남기 좀류 토안의 잠배 잠취 디낭 캘릴기 랑루니슈 적지 공기 소외 용화 지유바 디낭 뒤니 티디에 편숨 초과다 수연념 되어봐 되어는 내버지 랑남 좀류 최기 당질 교류바 디 좀류 대기 좀제니 루소이 샥도 시발리 시엠바 부자면 매버시 태양 할인 캘릴 랑루 직당 로치를 순투 내 집식 포안에 믹시당 나시 쇼르바다. 대지 깨지 쇼뉴장 쇼네 웬롱 국숨기 샥배 담두 징배 급식링 몽싱 뒤르 쥐바징웨 리마 급득 채워실 주버시 웬디 쿠심배 직된 대낭두 개준 상숨기 윤대 머리 준비 개외 신이 상무 안니 살펜기 잠지당 대신 응규링다 세리당 튠비에 특게 최준 상부와다. 지조 도하기 남가르 기회 내라 준비해 기 포무 초도 줄바 하장망부 갑조로 토배와 할인키 베티블라 신바마세 롭자 치모 탈친데 인지당 프랜스당 젤멘당 기리스당 라틴 제기 기리나라 왕조신 윤댄 노르부 방주의 진비해 찰친 좀캠마당 롭수캐진기 고반 토발줄 콩키 어리 유주카다. 잠링기 개가 망부식라 모핍나네. 은배 롭차르 티제 망의 두줍기. 고지시포 은배 편디탄 롭수의 자샤라 퓨어들. 잠링 시부 메마기 거수당 악주의 침부 토발마세. 개가 망부 시흉기 악주의 경 톱지. 제로 책동국계 응업중하고로 냠지 개수하기 할인 캘릴기 로시베 제구양 비워규. 콩니 잠링 견주균탄 학바르투 왕부균첸균키 맥두체유당 높중슈유라 규변나 어리 작젠존바보 막투엔키 규럽주구바르 추위기 정민이 중얼에 직니 나플룬당 직슈니 할인 캘러리지 숭바양 퇴는 내바식시 샴라텐게네 할인 캘러리기 잠바당 편원의 표계도 법규르당 좀지 양둔제 슈베 랑나 좀류기 남베 점중진제 내기 소외 남달 시비 류 구버티 센로나 제로 책동 개개 급주 코순 류 다와 주비에 공라 내기 군주 메바르 롭센카 랑중 체신 게르시 루쥐다 로맨 루쥐다 에리 루쥐제 나바인 내라 파렌시 개기 다주 직비에 비팁지 유바티니 예기 불투 지엔기 빨마식시 내기 파렌시 개 첨부 장디 타니에 살바 강시바타 제니 딱바르 로존 지규디 르지 지글라 지바인

Andy, Farensi Gaggi, Dadu Shun Tinangu, Tanya Kashela, Jadun Tan Jarutup. Robasu Kanya Mabar, Nagi, Farensi Gaggi, Jadun Ishin Debahin. Nagi Munishena, Tete, Gang Shindu Chivani, Mimi Yiru. Charba Pudu, Nela, Sute to Du Megube, Legashi Chunga Masse. Dadu Gi, Jodan Kajik, Shindin Yindup. Nagi, Joa Ripto Pishindu. Lafen Tengi Demgui Jiwala. Zengui Ji Wangdu Jurbe Memba Shiwala. Ate Li Jiba Jiegi Bedibne Tumbu Kashiari La Tuvachung. Negi Tadung Gecha Shugyu Yun Hajan Rinbu Jangbayin. Negi Bedibla Solmen Rikshin Gesan Tumbu Semu Salifan Laji Chungdu Kirlua Chibam. Yangla Nerang Gashu Yinbe Nyanga Lunzin Chibayinla. Kongki Negi Jatundan Yusan Nanshin Tumtsam Kangdu Jirgubada Jandan Kanchasi Gyurgubaji Nela Limnanchu Jilu Chekdong Gege Gubju Kusunlu Dawa Jubar Nerang Zemni Nguri Jimtsola Dagur Chebe Netubli Suibada Ngariinle Choji Hine Nubzen Kajik Tuduola Suade Tuduola Jangbayin Titu Nedang Semu Salifan Lani Pensifaniya Ngadi Hoytuntu Gushib Weilin Wadalaji Kimda Junburhu. Kongi Kimzi Gushib Erin Silani Latin Gi Gela Ngawa Nibi Keba Chenbu Shikri. Kongnambi Ngay Rang Kongi Chungne Lopchung Chidu Jukyunaneta. Kongni Nyamnyong Pyunsum Chosin Tukyu Hindu Sangwashi Yimba Ngayge Tatayang Chenshinchi. Kongki Ngayla Zor Latin Gi Daju Xiongru Lepnawata. Gabri ngayki nyokta chi la chotu meba konar ziwe chang rigwayang liban nanchu. Gushib Erin Silla ki tadung, tenisen ki chansim shibe bitibdi ngay la lagruwa nangwashi. Ngayki tingane bitib mangbu danyongyang, jeju ki tozeyane danyong zawa nime. Tini, namgun zao tang chezi, gyangla dangma nila tisu yin ngoshinba chishindu. Ngayki zomba bushigla, Shidua Chidar Chibada. Teyi Zumshi Le Gyunga Lumba Chishinba Tari Tangbuyin. Tangto Nge Rang Latin Gegi Dachi Xiong Le Yongdu Tetsam Mede. Tanya Sosui Tuni Sebu Tinja Yinbe Dachi Gi Yishib Tela Gokone Luju Jiyu Nyamla. Mingzi Tang, Namyi Tang, Gengzi Tang, Muyi Gi Chunda Le Sokwa Tidani Myoksun Sabu Tinja Ri Ang Nyamshin. Tinja Chibale Ni Gengu Rikbe Yishib Chedangi Tuani, Ngay Rangi Suibbe Himiti Gor Shidua Chenayang Likdi. Tini, Suakcha Gezi Jengi Chekongda, Suakcha Sukshi Jengi Dekongda, Wudun Suakcha Ki Tsenkongda, Himi Rik Je Yinching. Hibar Yena, Ngay Ki Himiti Mingla Tabi Siru Nyamdu Nesim. Wende Lubchung Ding Chisabdu Zhuwa Dang Chepji, Jongdu Chechi Chechir Songshi. Latin Gegi, Ngozara Nyanjib Chudu Ngayrang Ribdu Nyubar Churu. Ngayki Dagbar Latin Yigi Zumyi Lani Gyosan Chiki Yuela Sosu Kangshinbe Ziki Tuanla Higne Zomgi Nang Tuanla Kua Lundab Chexin. Gyosan Chidang Tiri Tade Parduyang Ngayki Tsamsha Me. Shima Takbe Yigi Nangne Sungye Tang Zesim Ribrib Tsamshi Ngambati Samlo Kangshik Yila Tongmar Chawe Tuti Sidir Zishu Su Nangwar Nesim. Nopzen Chungtu, Sam Salifan Lagi Negi Chesu Shukshuba Nangne, Gushib Erin Silla Gi Sungbata, Chaksur Gi Negi Bantidu Jujji Nangwar Masi, Nela Tanya Sarba Tsuerwa Nanggiyu. Tetar Nge Rang Alabama Ngadir Loktu, Negi Kesar Gi Galike Mokju Jiba Lago Zambayin. Jelo Chekdung Gege Gubju Kopsi Lue Jigar, Ngayki, Eri Wenbar Geta Lupti, Gubi Chokba Xiebe, Xiaotau Kuila Gongzwa Chiebe Chundur Xubayin. Chundu Ngay Rang, New York Chongji Ki Riti Hemasun Wenbe Lupchar Lupchung Chiebar Dunggu Nangwata. Jelo Chekdung Gege Gubju Kopsi Lue Dawa Jubar, Sam Salifan Lagi Tekar Ngayki Rua Supibashi. Lopcha Tini, Ngayki Gecha Xunyu Tang Yegi Lengnyu Leksu Dungjir Chinga Damba Xikshi. Lopcha Tir Lonyi Durin, Ngayki Nangtun Tini Pu, Tadung Chang Rigwada, Rengchung Rigwada,
사캄 리그다 파렌시 게이다 자르메기 게이 제라 장바인 네기 자르메 게이 기게게 세모 리미라기 라데이기 킹기 유럽 네기 자르메 게이 첨부 신지 국급 유제라 네니와 자르메 게이 토니 담니 제베 다시엘레 마송와 콩키 지시 네기 할람 차자 고투부죠 테타르 자르메 게이 장니 로직 양마 송와 네기 조아 르투 피신도 웰림 텔 시베 중담 틸락바인 자메 기게이 텔라 네란 야게 셴텔레 치치와 중딘시 네기 일라 프랑스 게디 자메 기게레 그르키 카바 유나차 네라 프랑스 게이 림난케니 잠구십 올리페르라 임바다 프랑스 잠구십 티 라데 얘기 메킨드 셴네 말럽 탐미 인지 네기 콩키 셰주 괴단 신바 체규디니 레라부식 마인다 자메키 게단돈 네기 파렌시게 야게 조신도 거부추 이내양 네기 대두 쟁규 폭배 멤버 시베 대디 팅니 라바이 베디티 그 신도 초보도량 티 웰림 티 시베르 두르탑체 예기능뉴당 게제슈뉴텔라 겐라기 토리다기 야게 침부틴라 중마수 롭자마 초콩라 네기 레마르 현다 능신 게체슈 투발 규루 삼라 네기 믹세테르 레파체 투규 임바르 겐라기 겐 예치 낭수 웬디 네기 레루 푸자미야 메바르 롭중 호따 치타르 체나야 응바 제베 편제 텐라 용수 튀마도 테니 네기 믹세 땡규 토차다 추드 노팜 용규 독특 매바식 인양시 내지 알신 창직버티 견인능 신기 직수중월 지니 최바 지주코널 가와리 직디 마체트 내 소소당 내라 룹지 난겐 겐랄 녀업자 족다 매바스 내지 딱바라 최바 강중도 제바 마세 더동 함시 차표 동지 강중도 꽤네 꼭다 퇴배 띵라 높중 치단 딱다 마대비 긴키 창직부 종와라 강에 대회 치워 중 내랑 갑리 대치를 로팜 이체 중양 롭체 현다다 사과도 정중직부다 사감직부 종에 대라 나르신 나르슈 하장 침부유 정중 감기 상와 뒤주티니 나와 기배 자와 상부식시 담배도이 개인주 집에 남기 송예 퇴라 순념 댐배 깨대토니 현나 롱니 남기 수르시네 치다라 당용마다 추라니 서시 치미 롱네 치다라 자도 주보다 현부 남니 치다라 차보다 기신 기구 두단 뉴버랑레 치외 랑중캄 치물레 남바르 개와 치다라 제로 제니 네기 랑중 리바다 사캄 리베 남니 신주 네랑 뉴유도 롱니 뒤링 낭심 신도 기라 로티니 기초에 네라 박자 이도 옹와 식샤주 Nesui nindara nyamdu yushun jilin ginang la chamchang chibar chinsui te negi tadunyang hajang sebul ngene chi. Jilin teni niwiyo chongkir nangi ngerang gawe sacha bashi tiri. Jilin chenpo te tuyudang nambab gundu negi yiwan chobar chi. Jilin ki gyagur zirim shindu ngela teyi zinjungi goro shugen shikchuna jicha samsang yungi shu. Jilin ki kangsar dana dupi zinjung yinjin. Nye rang niwiyo du dawa gu debe nang. Tegar zhurim shindu tiyi zixie menjawar shi jitwa ni zhusin dongkien le nilin shuwar chi. Lo ti jigar nye ki tadung chakjin zinjung mangbu shik le zhusin dagur cheba yin. Nye zu chula dene hitisen zangbu dengtu zhusin dongwar chimbada. Ti ji chula shunne yu yi shongba chi dar ngowe Sankar tunla, teni Bori tiyi nyamgi gullu shi satiri. Tike pöpcha la ngamji denbe yangsar la nirang gabuyu. Nezu tadun nomneta, daru tun suwa ki sacha kashi la zhosin dagur chebayin. Daru tun ni Washington Ofin ki pöyu imbada. Nezu tike nyegong shi chawe sacha gyune chimbayin. Redi hemasun wenbe lopche gikensu, 내일 축구 현장 자와라.

0: 车当先说说设计给他做当能行家家铺一铺一地我不当先你难爱我不先点把猪呗别下大的
1: 现在那么做公共上当代天南最新型白天呢平常龙井年轻猎工配给龙井给龙井六七猎前时猎前地南平常六的前面给人青蛙七零多几来年配给大嘴日别过了七的南西月别先来有秀
0: 塞不了就徐伟呢空间给被铁大给卡着塞不了是呢我不当先硬了呢我不先连什么鱼就我不得塞而切不下大的单单白团的设备呢空都下边被铁大仓马老卡着是呢连什么鱼就我不得一个对白南白我就不配一配一地我不当先硬了呢我不先塞而就不下大的开始空都下边被铁大给塞进这儿当地开始按照一个模特那么卡的藏巴尔恰瓦萨瓦尔恰瓦鲁鲁瓦尔恰瓦莫巴尔恰瓦朱瓦尔恰瓦东瓦尔恰瓦东瓦尔恰瓦勒巴尔恰瓦都不如罢了啊黄安爱谈的落不地界苍茫落黄祖下边被那东家西吧都不一个某地边南边团呢东而恰哇设计给大家哇都不得且当黄祖西边东家以内的他的爹西边东而恰哇以内的今年你一个独木队恰把咱们来你个老个团扛点吧的白是那连什么有用啊不瞧我我是九百西我不打先你哪呢我不先再玩九百的第一呢我就给铺一铺一给乖吧我不打先你哪呢我不先再玩九百团的我把钱不入罢了那么的一呢没几个你给团的俺就再玩钱吧的杨被那恰恰东江啊张街店主沙街社文街日大朱街葵乐街西家他个能行给东街恰江军街恰下大街舅妈左街日不西吧都不讲连什么语句我不杨们呢我不当先你难呢我不先塞我就被塞进大的红都下边塞进大铁大肯定这是呢连什么语句我不抗议吧我是塞外我把主持家外连什么语句我不塞进大的就完了现在红都下边连什么语句我不塞进大那么没着我孙母地界苍茫老卡的是呢团结民给南当的我家几个啦我自己那把米几把咱们的前场这把卡几个难啦我就给铺一铺一的图点把点把就把写白搁不啦那这把卡很难啦呀因那红都写白那把孙不康荣给团呢我就给铺一铺一的我不当先你那呢先塞我就给别下吧忙不要的是吧啦米几把要的今天送上来什么有句我不设计大天做团特地引把我们去给我妈的铁大仓我老爷呢团结民给南大的我就给铺一铺一地我不打先你哪呢我不先塞我就被吹的顶点就是完了空都许被被当借吧这些许不得给他们的我就给铺一铺一地我不打先你哪呢我不先塞我就给月吧一那就完了我不先躺职位杨刚都其他男生卡就有完了我不先躺职位其他男生被拿七八百巧啊康熙七百个给男生女生我就不谈大个能行给我不先谈职位恰烈生我就不你没那个不得先生我就不有那先谈职位巧啊七岁男生我就不先谈职位恰烈生我就不同中的阿张准备的到那第一呢我不先生我就不说了我不先谈职位铁墩墩大罗了铁塘铁样写个有呢大下面俺子铁塘铁村子给别咱们下那地里罗了别那恰恰婆婆扎达达达西去东啊东东雨婆婆萨嘎达干那的高拉高古雨 pōwō rātā tā tsa mā tsaṁ tsaṁ yū, pōwō rāngā tā ngā nā rūngā nā ngā ngū yū, pōwō rātā tā dōpā dōp dōp yū, tā kā nā shīngi pōwō rātā tā tsa nā rū tsa khā tsa dzō yū, tā kā nā shīngi pōwō sālā tā lōpā lōp lōp yū, pōwō kālā tā lā khā lā lōp yū, tā kā nā shīngi pōwō sātā tā tā nā rū tōmā tōm, dōm yu shiba dōbō kōngdō shiabē bēdi dāgē kārī ngōmbām kārī sēwār chēbār bēsī na chāwā kāngtī chīsē yū tāng nē zāng sēwār chēwār wālā bēdi dāgyāng ngōbō dākshēngī nāng nē ngōbō shiāngī kōnglō dōgō bā yāngmā na ngōbō shiāngī yīwē nāmdāngī kōngsū tsū yū zāng ngē tēngwēnjī zāmlā yāyī na kōngsēgī bēdi dā shiabē yīn yāng bīn nā chā shā, rō lā, pā wō rāng ap tā ngā nā rō ngō nā ngō ngō bā rā chā, tā kā nō shīng kī dōng wā rā chā, gō wā rā chā, lāk bā rā chā, dāk bā rā chā, tsaṁ bā rā chā, dōng wā rā chā, dōk bā rā chā, sā wā rā chā, dō bā rā chā, dāk bā rā chā, shī bā dō bī kōng dō lō bē, bē tē tā nī ngō bō dāk shēng yī nā nē ngō bō shēng tāng dhī wē chā lē sē wā rū bē rā shā tā rē dī gō lā ngē tēn zōng gē bē tē tāṁ shā jē chūk dū gī yē gōng dō ngō tō shū wē tēn zō cāng wā lō kā rē sā nā zā wā lā yā yī nā pō nī dē tāng shēng dhū jī shī sōng bē gōng bā nāng shī ngō jū gu pō yī pā yī dī gō bā jī shī chūk bē gōb tēn bē tī gāng tī lā 당에 무대기 공부능시 제시 당어도 수배 낭도 대다이 내도 디고라 야이나 나도 연제도베 도지 라게 제베 간에서 멜론난데 셴미딘데지 유발라 근데 소모드가스나 대다르네네 푸익파 두브수 더부 대바 당 두브제 라탕 두바차 시소 뭐부 셴라 주스 송낭마르 발라 간에 세워 멜로나 제단 간에 세워 멜로나 셰미 테달 숨버디 조미제 양 카데스나 조미제 디니 무주고 푸이 퍼이 디 랑게 주위도 교베 민시 이게 남라 거바 강식이 체도 주민게 된다 시제디 모두 체게 체도 숨베 간에 세워 멜로나게 셰미디게 와라 디나네 디송으로 봐라 대단게 승아주 인지 민지 네 고야게 된다지 떼나고로 봐라 오나 대단게 수도다는 가는 네 구구 요르베 디고려야 네 샴라 모두 두두지 수구이 대한 대단게 수에게 된다디 가르시에 구고르베스나 대단게네 시베 치강디 뒤를 숨베 나도 숨루기 시자 숨 주버디게 ngeba chikare sungwaare. Da di nge gugu yu na di nangla nangdu kari kari tsuyoare basana nge shamla besha jen ngoto shun na digre bena rwa la. Le kangshikla chibapo shiandang ngonsu drewa yi wangdu chene chibu tang teyi chiba nipu ni ngobu da yin chayu tang shi so sungbe ngobu dakshengi namsha gola ya sungbe shemu titag. 지그레 니네네 카데스나 테머체 대신 제바보 현탕 무수 지미 치달양 차와 체신 대바탕 시소 어 투송기 콜라 숭베 셴미 티디에 코와레 하바도 투숨탕 당신기 이외 협유 강 이민기 콜라 숭베 리베 슝루기 텐드 테다 셈랑 예숭모데 다오나 투숨단 다신기 예외 교류 강이 미국 걸라 어 리베슝로나 근데 송월베스나 어 간에서 멜로나 근데 송이발라 빼나 다신 예외 대담도 켜바 미양 제보탕 시소 송으로와 디나 빼지데 샹카드 송월베스나 티지 투숨 예외니 칠레 당지 나그니 조아군을 켜바 인시속에 제이티난라 숭베 벽에 따르 리베 슝균 테다 네시베 된다데 테단 네네 숭무레 테단 네네 숭제 다 가르시에 걸베스나 샴두 숭베 셰메 테다 당 예메게 덴듄디 가르시에 걸베스나 참자외 누바디 땜바데 테단 네네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생글린 요공 감사. 샴라 선규르 냠자리 선슈구이. 팅디 선규르 기낭 된소니.
2: 시진핑 니동 소초르 점림 미테 링르 초친라 슈규고타.
1: 삼로사베 강람 사바르 니티 지지발리. 미답 링르기 튜리 괴주기 토사송디. 차쇼 용리 차샤 동탄 리리 갸라 니버제 괴시바 슈규고로.
2: 리창키 변조 튜버키 리지 케바타 켈레 케베 슝무 송도 쯔고나오고로.
1: 어리 이련라 초도 각동 락렌더유 인시 주바타 이련기 거베토로 자뒤 어리망라 잡괴 제범마세 어리마기 먹주로 고린 푸르디 편도 제바 인시 주베 고르소이
2: 샴팅디 선규르키 나우디 십드남 세로나
1: 디글레 군에 베베네츠 니도 니저루르 점린 미터 링류 속진디 미터 링류기 콜라시 부주경 제베 토림 링베 주소디 다오드베 세 주드니니 진슈닌 바라 상하이로 공소 제규인 바시
2: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구조제고로 쇼능규마세 주된 소위 송시능규시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지기 수지 시진핑기 미탭 링류니 日国三边参加三吉塔跳列吉古里基规气都不受开心行事跳三边米탭링류孔皮高松규니让给其日国三边参加三吉塔跳列吉古里基库克腾金通明基特具那天行事其松于不是 龙井期超过中央边古速路了让给其米特人类条列角度起起了作用他规矩其他阿罗为改革兄弟都谈点别三对给孙叔进步起他节便就了标题孔别期归路斯拉巴他上街斯拉巴三对三米切巴七星于不是宝刚马刚叫做将所在人类点别就需策特期列天主品不是随军期就需策特盘米扎玩 人类点别就需策特们米特人类托年策特期出在系统了普通丢在所天气给那次提到许多多个月别规矩别内力批评过年但是绝不谈用这些年没就有钱策特们路就无语你多你说十七六年所保管期 AI
3: 来自南京前年毕业进步时三进前年日记开建期两年他成经期策大肮脏俗结构起不他体内策特南期通于特别军道体文化特别接账俗结构又不是保刚马刚就是所者成绩进步皮具期无数俗准期目华王世斌期毕业进步皮具前别期策特期电表正行我是特别六期不他
2: 벌교피주기돌제토네시는자우돈시조장지발벌교지게니용도치부타탄뷰세테네시는자우돈시조장지발탄뷰세지게아잠용도치바차더깡부지키로지마네하람고르치원니락잠준충토부지게토네디자튼기길레즈용도치질치부타튼세기뷰세리수치유지승유부시
3: 日国三边参加三级堂跳列几个了你这级别特区人行期老子行不前年米特人类期米这个跳级堂做给大了运动定色着行不是从我特别给客参加老子参加组建堂抗议给原始促进中国参加老子团做期给用听促进听就计划解决他积极出去习近平期我们最一般图陆局给国各他们进
2: 교접기전주당도랑내초세도회전제정수정도라구디교수동화탄니도숨주송을올립튀전제계급도진중규믹세초수로된규민아등규지바전제서도르디내중국남비팅접진의